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 하고 계십니다. 0517님.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남편이 8살 아들을 깨워서 그러더라고요.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는 남자들이 치운다. 아빠처럼. 둘째, 분리수거는 반드시 남자가 한다. 아빠처럼. 이제 8살이니까 앞으로 내가 해야 한다. 왜 본인이 할 일을 애한테 슬쩍 미루는 거죠? 남자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한 2살 때부터 이거 시작했다. 분리수거 신동이라고 했다. 동네에서. 아, 그래요. 약간 살짝 좀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세안제 세트 선물로 드리고요. 9723님. 형님, 지난주에 야구장에 갔는데 옆 사람들 쪽에 말벌이 날아다녀서 무서워하길래 그냥 손을 쭉 뻗어서 손가락으로 날려보낸다는 게 어쩌다 날개에 있는 몸통을 잡게 돼서 우연히 벌을 잡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오! 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저는 원래 벌을 잘 잡는 사람인 척하고 겸연쩍게 있었는데 사실 저도 많이 놀랬거든요. 저 어떻게 벌을 잡은 거죠? 이렇게 가 저리 가 하려고 손을 뻗었는데 딱 날개를 그것도 와 이거 오, 진짜 멋진 장면인데요. 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간장 양념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갑자기 벌 사냥꾼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죠? 프로 벌 사냥꾼. 린의 새로 고침, 박정현의 치카치카 두 곡입니다. 조윤옥 씨가 청해 주셨네요.

린의 새로 고침, 박정현의 치카치카까지 들었어요. 3895님. 새로 오신 팀장님이 저보다 한 살인가 두 살 많은데 걸핏하면 아, 라떼는 말이야 하며 500원 내면 극장 동시상영 두 편 볼 수 있었고 짜장면은 300원이었어 이러면서 저보다 10년은 더 산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라떼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어느 시대 때 얘기죠? 하셨습니다. 뭔가 팀장님이 좀 이렇게 기억에 왜곡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짜장면이 300원이었으면요. 이거는 거의 70년대 얘기 아닌가요? 70년대인 것 같은데.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7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아,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5, 6, 7 다 빨리 간 것 같긴 합니다만 벌써 8월입니다. 그렇죠? 예. 멀티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테테의 로맨티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브라운 시티 드릴게요. 1287님이 청해 주셨어요.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의 Stuck With You, Sam Smith의 Dancing With A Stranger, 두아 리파의 Don't Start Now까지 이어집니다. 2181님이 청해 주셨어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마무리해야죠. 내래 그리고 남겨진 것들 듣고요. 3부 뵙죠.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난 주말에 비하면 이번 주는 고속도로가 한산한 편입니다. 1시간 전보다 교통흐름 나아졌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하도에서 서종까지 속도 더딘 편이고 이후 동산요금소부터

방송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헬로드에서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순한 저자극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세르세에서 여성 청결 세럼,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비건 전문 우브레도 베지찬에서 시식권, 꼬미남이 만든 대도수산에서 해물 밀키트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유기농차 전문기업 푸르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3초 보리차, 친환경 원목 가구 핀란디아에서 원목 2층 침대를 드립니다.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 3인 탑승권 드립니다. 함께 다녀오세요. 1116님, 핸드폰 화면이 고장나서 AS 받고 왔는데 평소에는 핸드폰 있어도 잘 보지도 않고 연락이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썼는데 핸드폰을 강제적으로 사용 못하게 되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던지 불안하고 괜히 중요한 연락이 올 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 있을 땐 안 그러더니 참 사람 마음이 신기해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뭐 이렇게 별로 문자나 뭐 그 전화 뭐 그 별로 안 오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잃어버리고 집에 두고 올 때 있는데 괜히 불안해. 예, 급한 연락이 올 것 같아서.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석의 너에게, 윤상현의 다시 사랑한다면까지 들었습니다. 3176님, 얼굴에 바르는 크림을 바꾸고 피부가 뒤집어져서 깜짝 놀랐는데 와, 지금 보니까 크림이 아니라 클렌징 크림이었네요. 아침에도 자기 전에도 꼼꼼하게 발랐는데 클렌징 크림이었다니 황당합니다. 주의사항에도 써 있어요. 미온수로 잘 씻어달라고. 이래서 잘 아는 물건을 주의사항도 꼼꼼하게 봐야 되나 봐요. 썼습니다. 어떡해요 이거. 아니, 되게 답답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비누칠하고 그냥 주무신 거 아니에요. 와. 오 답답해. 예. 닦아내셨죠? 예. 화장품 선물 세트 드립니다. 이거 꼭 읽어보시고 쓰세요. 주의사항. 7696님, 형님 저는 올해 중3 된 아들이랑 종종 낚시를 다니는데 4년째 같은 낚시터에서 같은 2인용 좌대였는데 아들이 점점 커지는 게 느껴져서 기분이 묘합니다. 든든하기도 하고요. 저 닮은 아들이 있어서 행복해요. 형님도 가끔 저 같은 행복을 느끼시죠? 아유, 그 행복,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저는 뭐 아들 봐보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 2인 탑승권 드릴게요. 같이 다녀오시죠. 핏보 니오의 Time of Your Lives, 블랙 아이 피즈의 I Got a Feeling으로 이어집니다. 이정원님이 청해 주셨어요.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7979님. 일본으로 여행 다녀왔는데요. 가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가서 정말 모든 메뉴가 다 맛있었고 다 좋았는데 이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찾고 무작정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 후기를 열심히 보고 갔더니 어느 가게에 가나 다 한국인

자이언티의 악마대교, 에픽하이 오혁의 빈차까지 들었습니다. 0580님, 면접에서 또 떨어졌다는 문자를 받고 멍하니 집에 돌아왔는데요. 아버지가 어릴 적에 자주 사주셨습니다.

더 됩니다. 달래내 고개에는 버스 사고 발생해서 현재 2개 차로 통행이 어려운데요. 금토 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지나서 반포까지도 쭉 속도 내려가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까지는 양방향으로 5km

약간 처서가 오지 않나, 처서? 그죠? 예, 예. 아무튼 저 더위 먹지 않고 특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 잘 드시고, 처서는 8월 23일이네요. 예, 아직 멀었네요. 예. 자, 아무튼, 아, 8월 7일이 입추네요, 입추. 야, 입추가 얼마 안 남았네요. 안 남았어. 예, 여러분, 입추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입추까지도 덥긴 할 거예요. 자, 토요일에는 볼륨을 조금 더 높여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혼자 해도 참 알차고 재밌는 날이죠. 여러분들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곡 틀어드리고, 선물 야무지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말에 퀴즈도 있으니까 정답 보내시고 선물 5종 세트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후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6: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5: 하모니 렌트카.
6: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이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남중남고 군대 직장에 가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904님이 주셨습니다. 어제 친구들이랑 거게 놀고 분위기에 취해 제가 계산했는데 오늘 보니까 술값이 20만원 나왔네요. 너무 아까운데 지금이라도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술값 나누자고 해도 될까요? 아, 그건 추접스러운 사람 되고 싶습니까? 예, 그럴 때일수록 20만원이면 좀 나오긴 나왔다. 이게, 아이고, 이게 보통 보면은 술 취하면은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 사람들 친해지면 좋아요. 저는 아니에요. 자, 2945님이 주셨습니다. 전 남친이 8월에 결혼한다면 연락이 왔습니다.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이별은 없는 법. 가서 행복을 빌어줄까요 말까요? 글쎄요, 제 생각은 그냥 성인 표시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주원님이 주셨습니다. 3교대 근무라 주말에도 일해요. 예, 주말에는 구내 식당이 문을 닫아 밖에서 사 먹는데요. 주로 실장님이 사세요. 실장님이 몇 번쯤 샀을 때 저도 한 번쯤 사면 좋을까요? 세 번 정도? 3회 한 번 정도는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뭐 기준은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남자든 여자든 여성분들은 특히 피아노를 무조건 학원을 다니거든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던 그 피아노 이런 것들을 너무 썩히지 마시고 좀 더 연습해서 예. 연주도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런 게 참 즐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 꼭 악기 하나 정도는 기타라든지 피아노 정도는 배우는 게 어떨까. 그러면 노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치면서 노래하긴 그렇잖아요. 궁빡 궁빡 라빠빠 이거 그러니까 기타나 코드를 칠 수 있는 그런 악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은성님 주셨습니다. 80대 중반인 우리 할머니가 요즘 라디오쇼 듣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요. 이렇게 재밌는 방송을 이제 알아서 아쉽다고 하시네요. 예, 뭐 저 우리 80대 우리 어르신이신데 예, 혹시 저 동년배들 모이는 모임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헬스클럽 이런 데 가셔서 꼭 좀 말씀 좀. 아이고 저 박명수의 아이고 잘하더라. 응? 어디 한번 좀 재밌게 한번 저 들어보세요.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선물 하나 드릴까요? 예,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피자 쿠폰 보내 드릴게요. 피자. 아이 피자 좀 맛있게 나눠 드시고요. 김명선 님 주셨습니다. 6년 만에 에어컨 청소하시는 분들 불렀는데 에어컨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 에어컨 끄기 전에 송풍으로 한 시간씩 말린 보람이 있네요.

딱밤님이 주셨습니다. 출장길에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는 노트북을 버스에 두고 내려서 당황했는데요. 기사님이 버스 사무실에 맡겨주셔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자, 7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2부에도 여러분들의 생활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자, 2905님이 주셨습니다. 너튜브 알고리즘에 하와수 15야 콜라보가 떠서 뒤늦게 봤어요. 이 더위에 상암에서 추격전 찍으셨던데요. 우리 명수형 날지마 날지마. 예, 고생한 김에 나영석 PD님이랑 계속 인연 이어가주세요. 아 진짜 너무 더워.

예, 저는 목소리 관리를 특별히 안 하고요. 맥주를 많이 마십니다. 예. 그리고 와서, 예, 집에 항상 목을 풀어요. 방송 전에.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돈 내고 배운 거라서 여러분께 못 가르쳐 드릴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보통은 아주 그 편안한 목소리로 하 이렇게 한 시간 하면 돼요. 따라하지 마세요. 저만 하는 거니까. 에픽하이 그리고 조원선이 함께합니다. 해픈 엔딩.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

물 진짜 좋아합니다. 좀비물을 좋아하는데 좀비를 보는 걸 무서워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좀비를 이기는 영웅들을 좋아합니다. 네. 좀비는 별로 안 좋아요. 아니 그 이렇게 공포 영화를 잘 볼 수 있는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정말 약간 이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난이도를 올려가면은 괜찮다 싶은 것들 소개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우리

무료입니다. 7386님께서 도서관에서 이어폰 한쪽만 꽂고 라디오 듣고 있어요. 요즘 사람이 엄청 많네요. 덥고 습해서 다 여기로 피서 왔나 봐요. 폴디는 마지막으로 도서관 간 게 언제인가요?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도 않아요. 아, 그래도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그 이렇게 이 책방에서 운영하는 카페나 이 집 근처에 있는 그 이렇게 시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도서관 갔던 기억은 납니다. 저도 그냥 가서 이렇게 분위기 내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책 읽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책이 마지막이었네. 모순 이 책이 마지막이었어요. 아, 읽으면서 책을 읽는 나의 모습에 한 번 더 취하면서 그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와서 책을 읽어야겠다 했는데 네 그때가 마지막이었네요. 네. 아, 모순 재밌었는데 네. 모순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소개할 수 있는 책이 그 책밖에 없어요. 읽은 책이 없어가지고. 2431번님께서 장래 희망이 폴킴인 9살 우리 아들 매일 늦잠 자는데 폴디가 큰 소리로 좀 깨워주세요. 아침잠이 많아 스타일이에요. 이름은 시연입니다. 시연아 일어나. 시연아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면 안 일어납니다. 성이 뭐죠? 이 성 같이 불 김씨라고 칠게요. 김시연! 김시연! 일어나. 일어나라고 했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제서야 일어나는 법이지요. 네. 왜 우리는 한 번 말하면 두 번 말하면 안 들릴까요? 네. 아니 근데 장래희망이 폴킴이에요?

님께서 남편이랑 아이랑 영화 보러 갑니다. 주말마다 차에서 풀킹이 라디오 듣는데 재밌네요. 하하에 너는 내 운명 들려주세요. 아, 요즘 은근히 볼 영화들도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생각보다 영화관

요즘은 은근히 많고요. 또 이제 외국 영화들 보러 가면은 외국인 가족분들끼리 온 곳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재밌게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팝콘 꼭 챙겨 드시고. 6528번님의 신청곡 하하의 너는 내 운명 듣고 올게요.

얘기하고 SNS에 올리고 일기장에 남겨놓던 이야기들 여기에도 보내주세요. DJ 폴킴이 맛있게 읽어드려요. 새로 나온 에세이. 저는 뼛속까지 무뚝뚝한 갱상도 남자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어도 이 말만 하죠. 괜찮다. 띠동갑이 넘는 늦둥이 여동생이 있는데 걔도 그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 인턴 생활만 반복하며 정직원 전환을 고대했는데

도로 스쿠버 다이빙 하러 많이 다녔었는데 결혼 후 쌍둥이 육아하느라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장비를 베란다에 모셔두기만 했습니다. 근데 곧 다가오는 제 생일에 아내가 생일 선물로 양양 스쿠버 다이빙 1박 2일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너무 신납니다. 오랜만에 스쿠버 장비 꺼내서 점검하고 있어요. 제발 날씨 좋아서 스쿠버 다이빙 신나게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그 우리 태호님께서 스쿠버 다이빙 하러 가는 그날 날씨가 기가 막히길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게요. 진짜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허락해준 우리 와이프분 너무 멋져요. 1627번님께서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말에는 주말 농장 나와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확 중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일구고 키운 작물들을 하나씩 따는데 이 수확의 재미와 보람이 정말 값지다는 걸 몸소 배우고 있어요. 옥수수, 고추, 방울토마토까지 싱싱한 녀석들이 한가득인데 마음 같아서는 폴키님께도 한 바구니씩 다 보내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도 농장 가요. 모두 기분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아니 한 바구니씩 보내주세요. 안 보내요? 지금 보내요. 지금 당장.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보람차게 딴 이 채소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요? 가요당장. 오늘 사연 보내주신 김태호님 그리고 1627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 토요일인 오늘 어디 가세요? 가고 싶은 곳 있으신가요? 집 근처 뭐 소소한 동네 투어 국내 해외 여행 아니면은 근처 어디든 좋습니다.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들어볼게요. 스텔라장의 Reality Blue.

괜찮지 않았어요? 0503번님께서 여행을 앞두고 갑자기 얼굴에 울긋불긋 알러지가 올라왔어요. 급하게 피부과 다녀왔습니다. 주사도 맞고 연고랑 약도 받아왔네요. 왜 꼭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피부는 말썽일까요? 지금 0503번님 사연을 들으니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저도 정말 그 이제 막 일이 바빠져서 정말 쉴 틈 없이 이제 스케줄을 하던 곳이기에 꼭 스케줄이 끝나고 이제 뭐 한 이틀 쉰다거나 뭐 아니면 휴가를 받아서 뭐 잠깐 놀러 가는 그때 갑자기 이제 이 알러지 반응들이 막 올라오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일할 때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가 아, 나 이제 내일부터 쉬는구나 하는 그 긴장감이 풀리면서 이 반응이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참 억울하지 않아요? 놀러 갈때다그 면역력이 다 좋아져서 없어지고 차라리 일할 때발 알레르기 올라왔으면 좋겠어.

뭐 쓰레기도 버리고 오게 하고 화장실 청소 오늘부터 민기 장신이 해. 이렇게. 어때요? 민기님이 심심해서 그래요. 심심할 틈을 주지 않는 게 잔소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N-의 폴라로이드 러브. It's like

잠그고 싶고 이렇게 쉬고 싶다, 야자수 밑에서 쉬고 싶다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 나른하게 주말에 정말 선풍기 켜놓고 시원한 음료 하나 들고서 들으면 딱 좋을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두 분의 음성도 너무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고 연주도 좋고 심지어 앨범 커버도 너무 감성적이에요. 이 정말 빛바랜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이 질감과 이 잔디와 이 느낌이 주는 이 평온함이 노래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얼마나 달콤한 꿈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베란다 프로젝트의 단꿈.

0: 걸? 할인 훌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0: 10년대 노래까지 모두 좋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첫 번째 사연 가볼게요.
1: 0578님의 사연입니다. 요즘 서인영님이 다시 대세가 되면서 털기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솔직히 털기춤의 원조는 백지영 언니입니다. 데뷔곡 선택 때는 깃털 달린 상

0: 노래더라고요.
1: 섹시하고요. 네. 확실히 뭐랄까요, 그 킥이 있어요 노래.
0: 오, 그럼요, 그럼요.
1: 그냥 듣자마자 어 이건 대박 나겠다. 이게 그냥 바로 느낌이 오잖아요.
0: 이 제목처럼 진짜 귀에 달콤함을 주는 느낌도 있고.
1: 그리고 태견 씨가 또 원체 잘생겼고
0: 몸이 좋으시잖아요.
1: 몸도 엄청 좋고 이 친구가 또 골격이 엄청 커요.
0: 맞아.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네. 태견 씨와 제가 알기로 제가 동갑일 거예요.
1: 아 그런가요?
0: 네. 근데 그분 너무 체격이 좋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가까이 안 가고 있어요. 볼 기회도 거의 없었지만.
1: 아 그런가요?
0: 네.
1: 태견 씨가 키도 크고 진짜
0: 남자, 정말 너무 남자.
1: 골격이 약간 뭐랄까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장군 같아요.
0: 아 맞아.
1: 그러니까 이제 키 큰 어떤 지영이 누나와 또 무대에서 되게 어우러질 수 있었죠.
0: 아 조합이 좋죠. 네.
1: 지영이 누나가 힐까지 신어버리면 웬만한 남자보다 훨씬 커지거든요.
0: 아 그러시구나.
1: 그럼 애초에 키가 크시니까.
0: 아니 댄스곡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발라드곡 그리고 OST 곡들이 너무 많죠. OST 빼놓으면 섭하죠.
1: OST의 여왕이시죠 사실.
0: 맞죠 맞죠. 네. 2006년에 발매된 사랑 안해라는 곡이 발라드 여왕의 시작이었습니다. 슬퍼 이 노래.
1: 아 목소리가 너무 너무 사기 아니에요?
0: 약간 진짜 이별하고 부르는 것 같아요.
1: 목소리 자체가 너무 슬퍼.

0: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그렇죠. 다가오실 수 있지 않았을까.
1: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것들로 만약에 넣어봐요. 그럼 너무
0: 김치 싸대고 맞은 것처럼 드라마에 자주 나오니까요. 네, 뭐.
1: 그러니까 이게 총 맞은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감성적으로 네. 또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2009년에 KBS 드라마 아이리스 OST로 잊지 말아요.
1: 아 명곡이다.
0: 진짜 좋아합니다. 아 너무 구슬퍼.
1: 말도 안 된다 진짜. 아, 이 노래의 멜로디는 네. 폴킴 씨가 리메이크를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멜로디네요.
0: 아 그래요?
1: 네.
0: 우리 이제 헤어지나요? 뭐 이렇게 하면
1: 너무 좋다.
0: 나중에 기회가 되면
1: 진짜 목소리 사기인 거 아시죠?

0: 아이리스 때 제가 데뷔를 안 했어요.
1: 아 그랬나요?
0: 아이리스는 폴킴을 몰라요.
2: 아 2009년이잖아요.
0: 네, 폴킴을 몰라요.
2: 그러니까 그러니까.
0: 아 이 노래가 OS 차트에서 아직도 상위권이래요. 우와.
2: 왜냐면 이후에도 네. 또 이제 또 불러주고 아. 또 다른 가수가 또 뭐 부르고 막 이러면 또 그 회자가 되잖아요.
0: 맞아.
2: 그러니까 좋죠.
0: 저희는 그러면 0578님의 신청곡 한번 들어볼게요. 백지영의 Dash.

0: 백지영의 Dash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제가 춤을 못 춰서 그렇지 제가 춤만 출 수 있었으면 춤 췄을 것 같아요.
1: 아이 잘 추시.

0: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저는 못했지만 그 제 여동생 그 학교에서 장기 자랑하거나 춤출 때 여학생들이 네. 무조건 I'm Your Girl 아니면 Oh My Love 둘 중에 하나였어요.
1: 이 노래 두 개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때 당시에 네. 타이틀 듣고 후속곡을 들으면 타이틀은 타이틀곡 느낌이다. 네. 후속곡은 후속곡 느낌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노래는 이건 그 타이틀에서도 되는 노래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저는 타이틀을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는 어떤 노래가 타이틀인지 지금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1: 아, 그럴 수 있죠.
0: 두 노래 다 좋으니까 뭔가 타이틀이라는 거를 안 정해놨었어요. 그리고 춤이 진짜 유명했던 게 네. 나를 믿어주길 바래 약간 이렇게 PT 체조한 듯이
1: 그렇죠, 그렇죠.
0: 벌렸다가 들어왔다가 벌렸다가 들어왔다가
1: 그러니까 멜로디는 굉장히 부드러운 멜로디인데 네.

0: 이 노래 무조건 듣습니다. 꿈을 모아서
1: 꿈을 모아서 줄게요 나의 모든 사랑을.
0: 아 나 이대로 돌아가고 싶다.
2: 야 바다 누나 목소리도 진짜 너무 사기 캐릭터 아니에요?
0: 나 이때 서울에 안 살았던 게 너무 후회.

0: 삼촌, 가요계의 시조새로 불리는 성시경님을 사랑했죠.
1: 아, 인정.
0: 무대를 볼 때마다 참 희한했어요. 뭔가 힘을 하나도 안 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왜 잘 부르지? 왜 높지? 근데 왜 이렇게 또 감미롭지? 그렇게 영원히 발라드길만 걸을 것

0: 진짜.
1: 네.
0: 성시경 선배님 하면 제가 떠오르는 이야기들 중에 참 그때는 어떤 가수의 데뷔 무대를 봤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성시경 선배님의 내게 오는 길 그 데뷔 무대를 저는 봤던 기억이 납니다.
2: 아, 그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0: 요즘에는 데뷔 무대를 기억하는 사람이 일반 대중한테는 많이 없잖아요. 팬이 아니고서야.
2: 그때는 가요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되게 높았어요.
0: 그래서 그런가 봐요.
2: 그 누구 컴백이다, 누구 뭐 이번에 새로 데뷔한다 이런 네. 거에 다 우리도 네. 굉장히 관심 갖고 있었어요.
0: 맞아. 누구 뭐 떠오르는 신임입니다. 뭐 기대되는 유망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줬잖아요.
2: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곡들 중에 한 곡이 저에게는 내게 오는 길 이 노래인데 혹시 선배님은 성시경 선배님 노래 연습해본 적 있으세요?
2: 연습해본 적 있죠.
0: 아 그래요?
2: 뭐 넌 감동이었어.
0: 아 맞아. 참.
2: 뭐 한 번 더 이별.
0: 근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 근데 너무 어려워요.
0: 아 그래요? 너무 형 한테 어울리는 느낌인데 한 소절 이렇게 뭔가 들려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2: 뭐 예를 들면 네.

0: 작곡가분들한테 힘들게 곡을 받아서 노래를 부르던 시절이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뭔가 노래들이 되게 탄탄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싱어송라이터들도 많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룹으로 막 작업을 하니까 네. 오히려 개성이 조금 더 뚜렷해져서 이렇게 옛날 노래 듣다 보면은 아 이런 노래도 요즘 이제 개성 있는 보컬리스트 분들이 불러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문득 또 하게 됐어요.
1: 아 그럼 너무 좋죠. 네.

0: 진짜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정말 모두 팬이었던. 맞아. 남자들도 2PM 따라하려고 많이 했었죠.
1: 아 진짜 멋있었어요. 이 Again and Again 이 노래는요, 제가 예전에 진영 형 콘서트에 갔거든요.
0: 네.
1: 근데 진영 형이 어떤 코너에서 네. 건반을 막 치는 거예요.
0: 네.
1: 지금부터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준 노래를 부를게요. 막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막 불러요. 막 네. 이기찬 선배님 노래 막 부르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2PM 노래를 부르는데 네. Again and Again and Again 이런 느낌이잖아요.
0: 오, 좋다.
1: 그런데 진영이 형 어떻게 부르는 줄 알아요?
0: 어떻게?
1: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진짜 이렇게 부르셨어요?
0: 아 근데 또 JYP는 그 네. 액센트를 안 주면 또 우리 서운하잖아요.
1: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많이 놀랐던 게 그 콘서트장에서.
0: 아니 근데 네. 그 같은 해에 또 새 앨범을 냈어요. 이 Again and Again이 잘 됐는데 이때는 이 노래로 좀비돌이라는 수식어를 넣었습니다. Heartbeat, listen to my heartbeat. Boom, boom, boom, boom.
1: Can you feel my heartbeat? Boom, boom.
0: Yeah. 왜 아직도 나는 이렇게 나는
1: 되게 비슷해. 찬성 씨랑 엄청 비슷해.
0: 그리고 2015년에 활동했던 우리 집이라는 노래가
1: 야.
0: 우리 집으로 이게 완전 또 난리였죠.
1: 우리 집으로 가자.
0: 이게 약간 어른 섹시의 느낌으로 약간 뒤늦게 역주행을 아 이거 이게 정주행이 아니고 역주행이었어요.
1: 이때도 인기를 많이 얻었지만 네. 이제 나중에 이게 밈으로 많이 되면서
0: 아 그게 또 밈으로 이제 음악을 많이 소비를 하니까
1: 네네. 준케이가 노래를 또 엄청 잘하잖아요.
0: 엄청 잘하죠.
1: 목소리가 R&B에 완전 특화된
0: 맞아.
1: 이 친구가 처음에요 데모 테이프를 보냈어요. 오디션
0: 오,
1: 우리 JYP에
0: 네.
1: 그때 우리 다 들려줬었어요. 매니저 형님들이
0: 아,
1: 야 얘 노래 너무 잘하지 않냐 이러면서 그때 I Believe I Can Fly를 불렀거든요.
0: 아 역시 노래 잘하는 사람은
1: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무조건이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합격하게 돼가지고 네. 또 2PM 멤버가 된 거죠.
0: 아 역시 잘하는 사람은 다 어디 가나 알아보는 것 같아요.
1: 노래 너무 잘해요.
0: 근데 노을 콘서트 때 노을 멤버들 다 같이 우리 집 불러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1: 저희는 2PM 노래 헛빛을 했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저랑
0: 아, 헛빛으로?
1: 저랑 상곤이 형이랑
0: Listen to my heart, waiting for you.
1: 그래가지고 이 노래랑 네. 이 전에 정국 씨 그 솔로곡 있잖아요.
0: Seven.
1: 그 다음에 나왔던 네
0: Standing next to you. 아.
1: 이거를 상곤이 형이랑 같이 하고
0: 오.
1: 그리고 다음에 헛빛을 연결시켰죠.
0: 아, 근데 잘 어울리는데요?
1: 이거를요, 6월에 콘서트가 있는데 네. 2월부터 연습을 4개월 동안 한 거예요.
0: 괜찮다.
1: 4개월 동안 연습을 해도 느낌이 안 나가지고 형, 그냥 이대로 해야 될 것 같아. 아무가 안 해.
0: 혹시라도 이거 영상 갖고 계신 회사 직원분 계시면 저희한테 공유 좀 해주세요.
1: 저 인스타에도 올려놨어요.
0: 아, 있어요?
1: 연습 영상 상곤 형이랑 한거 올려놓긴 했었어요.
0: 여러분, 우리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기로 해요. 아, 저희 진짜 형 보내드려야 돼요.
1: 네.
0: 벌써 갈 시간이 됐네요.
1: 아 항상 이 시간은 너무 네. 재밌어서 그런지 너무 시간이 빠르게.
0: 아니 형 덕분에 또 이제 이 가요계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을 수 있어서 저는 항상 즐겁습니다.
1: 아 참 우리 진영이 형.
0: 네.
1: 오케이 네 오케이 네 너.
0: 자 저희는 균성님 보내드리면서 2PM의 Again and Again 들을게요. 형 다음 주에 만나요.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홀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제

0: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만수무강의 시작 무강바이오에서 속 편한 일상 나바자임 효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날엔에서 달콤한 디저트, 하루를 채우는 한입 소열이 베이글에서 베이글 세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를 드립니다.
1: 오 마이 갓, 내 입사 동기 폴킴 라디오 너무 잘하잖아. 폴킴의 가요광장 청취자 여러분, 제가 모시러 왔어요. 잠시 후 2시엔 가비의 스포 라디오, 어디 가지 말고 함께해요. Please.
2: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가광초대석 너를 만나, 청량미 가득한 신곡 스니커즈로 컴백한 루네이트와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는 없지만 방송 끝나고 나서 KBS 쿨FM 너튜브의 영상

신청합니다. 오호, 맞아요. 가광은 시원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매력적이고 빠져나갈 수가 없기도 하고, 네, 일석오조죠. 네, 오늘 끝곡으로 김윤희님의 신청곡 백아연의 들어봐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늘어주세요.

서울 시내입니다. 북부간선로 구리 방향 시내까지 지체 서행 반복되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집회가 열리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청계방장 방향 동화면세점 앞은 3개차로 막혀 있습니다. 시내 안쪽 송파대로 송파 사거리에서 석촌역 쪽으로 6차로에 추돌사고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인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장수에서 계양까지 정체, 반대 판교 방향은 계양에서 송내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미사에서 남양주금소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은 수원에서 속도 주춤하고 다시 양재부터 밀립니다. KBS 크래프 M 57분 교통정보 서부영입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여러분, 아직도 이불이랑 한몸이세요? 안 씻었다고 으이그 이 화상아 소리 좀 들으셨어요? 어제 뜯은 과자 봉지 아직 현장 보존 중이고요. 아이, 괜찮아요. 게으름 피우는 게 아니라 쉬고 있는 거니까요. 마음껏 게을러도 되는 토요일, 가비의 스프레디오 Here we go.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차이요. 오늘은 뭐 우리 굳이 뭐 구분해야 되나요? 토요일은 원래 좀 뒹굴거리는 날이잖아요. 저도 토요일만 되면 좀 뒹굴뒹굴뒹굴 좀 안 움직이고 좀 안 치우고 좀 안 씻고 좀 누워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휴식은 진짜 필요하고 우리

0: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리센 외 프리티 걸 제가 선곡한 노래였습니다. 원곡이 여러분 아시죠? 카라의 노래인데 최근에 또 리센가 리메이크를 하면서 또 한 번 데이트를 치고 있는 어마무시한 역시 명곡은 어디 안 가요. 그렇습니다. 리센가 리메이크를 하면서 아주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인데요. 우리 매니저들이 이 곡에 어떤 선곡들로 이어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리센의 프리티 걸에 이어질 대망의 첫 곡 부민칠님이요. 다음 곡은 장나라의 나도 여자랍니다. 와우, 한 사람에게 예뻐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노래 어떤가요? 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아, 이 노래도요. 저 거의 약간 초등학생 때 네, 그 시트콤을 하셨죠. 장나라님이 시트콤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약간 옆집 동생 같은 느낌의 그 귀여운 이미지로 사랑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거 알면 약간 늘크크죠. 아, 그런데 제가 뭐 지식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그 시트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하여튼 옆집 동생 같은 귀여운 느낌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요 노래를 내면서 남성들의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하고 또 여성들의 마음에 공감을 얻었던 노래죠. 나도 여자랍니다. 나? 동생 아니에요. 나도 여자예요. 라면서 귀엽게 네 불렀던 노래죠. 너무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너무 알죠 이 노래. 아, 제가 진짜 장나라님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던 여자 가수들 보아, 장나라 네 이렇게 되게 좋아했었어요. 진짜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진짜 장나라 팬 너무 너무 좋아했었는데요. 이 노래를 또 이렇게 보니까 추억이 네 새록새록 하네요. 썬썬님이요. 어릴 때 카라의 프리티걸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리센가 리메이크한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스러움 가득한 프리티걸들. 이 노래에 이어서 원곡자 카라의 대표곡 미스터 신청합니다. 지금 너무 좋다. 역시 시작이 중요하네요. 너무 좋죠. 미스터. 미스터는 약간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노래죠. 막 지금 당장 달려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노래인데요. 두 곡 바로 듣고 올게요. 장나라의 나도 여자랍니다. 카라의 미스터.

이 노래를 이해하기에 너무 어렸어요. 이 노래가 나왔을 적에는. 그래서 굉장히 뭐 파격적인 무대 이러면서 속였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음악방송도 챙겨보는 여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막 파격적인 노래 막 하면서 막 되게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렸을 때 그때는요 이게 파격적인가?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었던 노래예요. 그냥 좋은데? 노래 좋은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들었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제 유명했잖아요. 이 노래가 계속 듣고 들으면서 이제 커가면서 들을수록 아 굉장히 박지훈 씨가 또 이 당시에 파격적인 어떤 행보를 걸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곡일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명선 711님이 신청해 주신 박지훈의 성인식.

0: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요즘 또 걸크러쉬가 대세니까 신청하고 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어 맞네요. 그 프리티걸에서 또 다른 무드로 살짝은 좀 더 당당하게 살짝은 더 자신감 있는 느낌으로 가자면 자신감 강화를 하자면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이 제격일 것 같아요. 어우 너무 좋습니다. 그럼 저희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듣고 올게요.

아주 그만죠. 가비의 Super Radio Music Manager. 오늘은 리센누의 Pretty Girl에 이어서 매니저들의 선곡 들어보고 있습니다. 역주행 님이요. 리센누도 좋은 노래들이 많았지만 좋은 그룹이라는 게 뒤늦게 알려져서 노래가 역주행 됐죠. 비슷한 케이스였던 선배 그룹 브레이브 걸스 롤린이 생각나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리센누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유튜브에 계속 정말 꾸준하게 영상을 많이 올려왔었고 활동도 정말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또 재밌고 그리고 또 좋은 노래들이 많았기 때문에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해왔던 그 친구들을 응원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이렇게 역주행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브레이브걸스의 롤린도 듣고 올게요.

0: 한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3: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차.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피릿 라디오. 오늘 뮤직 매니저는 끝이 났습니다. 네, 여기서 끝내면 아쉬우니까 퀴즈 하나 준비했어요.

스킨카, 2번 조카, 3번 법카, 4번 엄카, 5번 셀카인데요. 헷갈리네요. 아무래도 법카가 좀 매력적이긴 하니까요. 엄카도 저는 매력적이라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여러분 잘 맞추실 수 있죠? 자,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또 지혜롭고 똑똑하시니까요.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분 뽑아서 오메가3 젤리 보내드릴게요. 여기서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여자가 아니라 남자의 경우에는 킹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럼 정답은 3부에서 발표할게요. 저는 가비의 부름타키 들려드리면서 3부에 가 있을게요.

KBS 쿨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신내 나들목에서 하월곡 양방향으로 정체 꾸준하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 구리 쪽은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도 정체되고 있고요. 또 강건도 올림픽대로 공항 쪽 청담대교부터 동작대교 더 지나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각각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인데요. 고덕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면서 초이 나들목 부근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돼요.
5: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0: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Super Radio 3부 시작됐어요. 듣고 오신 노래는 Chainsmokers의 Closer 이었습니다. 뮤직 매니저 퀴즈 정답은 바로 1번 퀸카죠. 네, 법카도 엄카도 아닌 퀸카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10분 추첨해서 Super Radio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잠시 후엔 가수 범진씨, 싱어송라이터 윤마치씨와 함께하는 선극 선곡하다 긁혔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1: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한 곡 가다
1: 극혁주
0: 천극. 선곡으로만 서로를 긁어보는 시간 선극. 그 어떤 조합이 와도 역시 오리지널 조합은 못 이기죠. 지니지니 범지니 네. 마치마치 윷마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니 두 분이 굉장히 서로를 잘 긁으시잖아요. 그래서 또 재밌는데 두 분 굉장히 친해 보이거든요.
2: 그럼요.
0: 근데 사적으로 연락하시는지도 궁금해요.
2: 카톡이 일단은 있고요.
1: 네. 카톡이 있고
0: 중요한 점 카톡이 있다.
1: 인스타도 있어요.
0: 네, 서로 팔로우 하셨고.
1: 네.
2: 그럼요.
0: 네. 그런데
2: 아직 하고 있지?
1: 네. 가끔 웃긴 스토리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0: 그러니까
1: 읽어요.
0: 아, 지니가 굉장히 잘 봐줘요.
2: 네.
0: 스토리를.
2: 맞아요.
0: 네. 스토리를 잘 봐줘.

0: 범진 씨 아까 그 반응 뭐예요? 아 범진 네. 씨의 나무가 되는 중 듣고 올게. 네. 아 그래요?
1: 아 또 제가 좀 부끄럼이 많아가지고요.
0: 아 그렇죠. 네. 아 다른 때 부끄럼 없다가 자기 진짜 자기 진짜 보담 네. 얘기 나오니까 좀 진지해지는 거 웃겼어 그것도.
1: 네 그러거나 이제 노래 끝나면 되게 어색합니다.
2: 근데 뭔지 알아요. 네. 정확히 알아요.
1: 까불다가 노래하거나
0: 아, 물론 본업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0: 그럼 본격적으로 선곡하다 긁혔쥬 줄여서 선극 시작해볼게요. 이 코너는요 두 분이 청취자분들의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해 주실 건데요. 두 분 중에 누가 더 찰떡인 노래를 선곡했는지 대결하는 그런 코너고요. 대결의 승패는 스피라디오 선곡권을 가지고 있는 PD님이 결정해 주실 겁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누가 이길 것 같은지 범진 혹은 윷마치 써서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범진 씨가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3: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2: 이긴 사람 맞춰주신 분들 중 10분 뽑아서 숙취해소제 보내드릴게요.
0: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범진 씨가 읽어주세요.
3: 네, 선정되셨습니다. 김선정 씨의 사연입니다. 아버지가 내비 없이도 준비했다, 길 잘 찾는다며 자신 있게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10분 뒤부터 여기가 어디지를 세 번이나 하시더라고요. 결국 내비를 켜고 도착했는데 끝까지 원래 알던 길이다 와 라고 하십니다.
0: 진짜 나 옛날에 생각나. 옛날에 수원 살았거든요 저는. 네. 아빠랑 서울에 왔는데 계속 내비를 안 하고
2: 맞아
0: 죽어도 자기 힘으로 가겠다고 한 시간을 돌았어. 한 시간을.
2: 아, 진짜 아빠들 왜 다 그래요?
1: 근데 와. 이거는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0: 자존심이죠. 네. 왜 그런 거야?
2: 잠깐만, 지금 면허 딴지 지금.
1: 아니 그래도 제가 이제 8개월 타고 됐나요? 타고 다닌 그 경력이 있잖아요. 아, 그리고 그쵸. 뭔가 그 마음을 알아요. 막 이렇게 아 여기 올림픽대교 이렇게 지나고 하면 그 길이야. 그리고 서울 지리는 다 아는 듯한 그런 아, 뉘앙스.
0: 스스로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1: 네네네.
0: 거구나.
1: 그렇기 때문에 전 아버님의 마음을 공감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0: 어떤
1: 제가
0: 노래?
1: 길이 되고 싶었습니다.
0: 길.
1: G.O.D의 길.
0: 왜요? 왜 길이 되고 싶었지?
1: 아버지가 가는 길이 다 그 길이에요.
0: 아, 그 길라잡이가 되고 싶었어요?
1: 네. 아. 아버지 길이 맞습니다. 아버지 다 생각하셨어요.
0: 그런데 아버지는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네가 뭘 한다 그래 라고 하실 거예요.
1: 왜?
0: 아, 이게 이 길이 아니야. 이렇게 진짜. 하시지 않을까요?
1: 솔직히. 하지만 우리 아버지들은 열심히 사십니다.
0: 아 열심히 사시죠.
2: 아 바로 틀었죠 방향.
1: 바로.
0: 아 느껴지죠? 지금?
1: 우리가
2: 바로 틀었어요.
1: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네.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는지도 그 과거에 열심히 살았던 거를 모아서
2: 소리의 길로.
0: 그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런 네비 사연 나와서 그냥 아 길 좋겠다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열심히 살 부,

0: 저 이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선곡한 거고요.
1: 그냥 청취자분들도 가디님도 피디님도 아실 거예요. 그 네. 선곡에 대한 성의 정도가 네. 제가 월등히 높습니다.
2: 어떤 곡 선곡하셨는데요?
1: 저는 노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오호 꼬드륵 되시네요.
1: 아니요.
2: 무슨 노래인데요? 마치 씨.
1: 이게 가사부터 나와야 되는데 피디님.
2: 그 모르겠는데요. 아직은
1: 전조를 말고 그 가사.
0: 언제 언제예요? 어디예요?
1: 그 첫.
2: 아 예. 여기. 아 분홍신. 아 아이유의 분홍신이네요.
1: 길을 잃었다. 그 대한민국 아~ 국민이라면 길을 네. 잃었을 때 부르는 그 노래.
2: 근데 아 진짜?
0: 그 길이나 이 길이나 뭐 같지 않나요? G.O.D의 길이나.
1: 아니요. 그 길과 이건 달라요. 어. 그 길은. 예. 길을 잃으면 안 되는 길이에요.
2: 어떤 얘기죠?
0: 어떤 얘기죠?
1: G.O.D의 길은 네. 거기 노래에서 나오는 길은요.
0: 네네.
1: 길을 잃으면 안 되는 길이죠.
2: 어떤 왜요? 길인데요?
1: 잃으면 안 돼요.
2: 그냥 왜요? 아무 말이나 하고 있구나.
1: 그러니까
2: 아니,
1: 근데 아이유님의 네네. 길은 네. 길을 잃었다고 본인이 먼저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2: 네네.
1: 그래서 길을 잃어도 되는 거예요.
2: 아.
0: 예?
2: 수습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0: 하지만 우리 G.O.D의 길은 그 길이 맞다라는 거를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이거는 지금 길을 잃었다라고 조롱하시는 거예요.
1: 조롱이라니요.
2: 아니요. 지금 둘 다 약간은 길을 잃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두 분 다 길을 잃었고.
0: 둘 다 길을 잃었다.
2: 네, 우리 PD님이 좀 길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누구를 선곡하실지 한번 노래로 확인을 해볼게요.

0: 이번에 두 와우. 노래가 다 나왔어요.
1: 거만거만했다 이거였겠죠. 네. 네.
0: 정확히 맞아요. 지금 선곡 이유가 제가 지금 선곡한 이래로 PD님이 제일 뭔가 약간 힘 빠지면서 쓰셨어요. 그냥 둘 다 선곡 이유는 별로였는데 노래가 좋아서 그냥 굉장히 원래는 약간 센스 있게 써주시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도저히 선생님도 네. 지금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PD님도.
2: 네. 느껴졌습니다.
0: 아니, 선곡 이유는 별로였는데 노래가 좋으니까 그냥 약간
1: 아우 노래가 좋아서 정말 다행이다.
2: 노래 좋죠.
0: 그렇죠? 좋은 노래를 선곡해 주시긴 했어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사연으로 가볼게요. 네. 마치 씨가 읽어주세요.
1: 대성하세요. 박대성 씨 사연입니다.
0: 와 바로 배우네. 바로 배우네.
1: 엄마가 방 좀 치워라 하셔서 큰맘 먹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이어폰, 안 입는 옷, 예전 사진첩까지 발견하는 바람에 추억 여행만 3시간 했네요. 결국 방은 그대로인데 마음만 정리됐습니다.
0: 이럴 때 있죠.
2: 그죠?
0: 이럴 때 있죠. 근데 많이 청소 안 하셨나 보다.
2: 네.
1: 거의 뭐 어디까지 파묘가 된 거죠?
0: 많이 안 하셨네요. 추억여행 3시간 할 정도면은 계속 나왔다는 건데 이 사연에 어울리는 곡 어떤 노래 선곡하셨는지 범진 씨 한번 알려주세요.
2: 그런 추억들은 사랑을 닮아 있어요.
0: 네.
2: 추억은
0: 그렇죠.
2: 사랑을 닮아.
0: 그쵸 그쵸. 근데 이거를 이유를 제가 4부에 들어와야 돼요. 죄송해요.
2: 아 빈도 빼놨는데
0: 지금 추억은 네. 사랑은 닮아 박효신 요거 이유 4부에서 들을게요.
1: 검질라 가비 슈퍼라니오.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술 마셨는데 대리 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0: 네. 그 추억에 빠졌던 거겠죠.
1: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2: 분위기가 이래질 필요가 없어요.
0: 아니요. 진짜로 이
2: 아니 얼마나 귀여워요. 과거의 나를 그쵸? 보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뭔가 사진들 보면 옛날에 얼마나 웃기고 그치? 귀엽습니까?
0: 맞아, 전 여친 있으면 어떡해요?
2: 아니 전 여친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그쵸? 좋은 추억이죠.
1: 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전 남친 보고 와 내가 얘 왜 사귀었지?
2: 아, 그럼요. 그땐 잘생겼었는데 지금은 아니지?
1: 이럴 때 있잖아요.
2: 너무 알죠.
1: 그쵸? 유쾌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2: 그런 시간이 다 이제 이미 해결해 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렇게 우울해지거나 심각해질 필요가 없어요. 문재인 씨. 아,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보다.
1: 아니, 그러면은 우리 마치 씨는
0: 뭔데요?
1: 응애. 그럼 우리 마치 씨는 어떤 노래 선곡하셨는지.
2: 저는 그래서 우리 다비치님들의 타임캡슐.
1: 오, 타임캡슐 좋다. 그렇죠. 내 방이 타임캡슐이었던
2: 그럼요.
1: 거야?
2: 그럼요.
0: 아니 어머. 카르텔이 제가 아니고 이쪽인 것 같은데요?
1: 아니 잘했잖아 마치 씨가. 타임캡슐이잖아 내 방이. 알고 보니까 나 그럼 이제 더러워지는 내 방을 더럽다고 얘기 안 하고 내 지금 방에 타임캡슐화가 되고 그렇죠. 있다라고 얘기할래.
2: 타임캡슐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0: 죄송하지만 타임캡슐 다 썩습니다.
1: 안 썩어요. 왜 타임캡슐. 그래요?
2: 무슨 소리
0: 땅에 묻힌다라는 거예요? 묻히고 싶으세요?
1: 그런 게 아니라 야, 내가 추억을 담고 있는 중이다.
0: 아, 예.
1: 라는 거죠.
2: 그럼요. 사실 이 추억을 예? 이렇게 되새기면서 듣는 노래로 정말 딱이에요. 오~ 분명히 밝은데 약간의 눈물도 약간 고이고.
1: 잠깐만.
2: 뭔지 아시죠?
1: 방 청소하다가 막 사진 보고 하는데 BGM으로 이 노래 나오면 약간 눈물 나올지도?
2: 뭔지 아시죠?
1: 그러니까.
2: 완전 파노라마처럼
0: 이렇게
2: 파노라마가 아니라 그거냐.
0: 주마등처럼
2: 이제
0: 아 주마등
1: 진짜 약간 추억이 떠오르는 그런 선율이다.
2: 그럼요.
1: 아 그러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0: 이 그럼 분위기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이게 흐름이 끊겨서 그래요. 말하려고 했는데
1: 아 그거는 이제 범진 씨 어떤 복인 거죠 오늘의.
0: 네. 감사합니다.
2: 실력이죠 사실. 네?
1: 아 궁금해지는데요. 그냥 내 마음이 마치 씨한테 조금 동했을 뿐인데 우리 네. 피디님의 선택이 또 중요하거든요. 피디님은 범진 씨의 선택이 더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2: 설마요.
1: 네. 그럼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지 피디님의 선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어쩌라고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1: 어쩌라고.
0: 그래서 막 제목을 어쩌라고라는 노래를 제목을 가진 노래가 있나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없어.
1: 네. 없지.
0: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그냥 전 남친 분에게 하고 싶은 이제 말을 이제 노래 제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 오케이.
0: 레드벨벳의 사이코입니다.
1: 사이코.
2: 이거 무조건 따라 불러야 되는 거 알죠?
3: 이거 그
1: 아 사이코 너무
3: 웃기게
1: 좋아요.
3: 웃기게 부르는 거 있잖아.
2: 아 맞아 있어요. 아 사이코.
0: 뭐 어쩌면 좋을까?
3: 네. 아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사이코.
0: 진짜 사이코.
2: 진짜 사이코. 진짜 이상하다.
0: 이상해요.
3: 근데 또 이게 죄송하지만 마치 씨한테 죄송하지만
0: 네.
3: 일본어로는 또 사이코가 최고입니다.
2: 에? 진짜요?
3: 네.
0: 왜 갑자기
3: 사이코.
0: 왜 갑자기 일본어?
3: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0: 지금 한국 지금 여기 KBS 아닌가요?
3: 이거 사이코.
2: 아 최고로 별로다는 어때요?
3: 아,
2: 진짜 당신
0: 그렇죠,
2: 최고 별로.
0: 그렇죠.
3: 최고다 뜻이. 왜 최고다 오늘 최고 도와준다.
2: 아니 이거 뭐 이상하게. 네. 그래서 그러면 범진 씨 뭐 골랐는지 얘기해 주세요.
3: 저는 우선은 밴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2: 네.
3: 밴드 전공법 거기다 Congratulation 축하한다 헤어져서 축하해. Congratulation.
2: 그래요.
3: 진짜
2: 그렇죠.
0: 이런 맞추기라고 생각합니다.
3: 아, 너 똥차 갔다.
2: 이런 남자랑 진짜. 굳이 이렇게 계속 2년 그러니까 네. 시간 낭비예요.
3: 낭비야.
2: 정말 축하드릴 일이지.
3: 그리고 우리 은채님이 좋아하는 밴드 지금 제일 핫한 밴드 어디입니까? 데이식스.
2: 맞죠.
3: 데이식스로 준비했어요.
2: 아, 요 약간 밴드까지 공략한 점 좋았다.
3: 그렇죠.
2: 아 축하한다라는 말도 좋고.
3: 축하합니다.
2: 좋았네요.
3: 네, 범진 축하합니다.
2: 그렇죠. 시간 낭비 안에서 축하한다. 네. 그럼 피디님의 선곡 과연 누구를 고르셨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0: 네, 이번 대결 범진 씨가 이겼습니다. 데이식스의 콩그레츄레이션이 나왔는데요. 네. 마치 씨 왜 안 됐냐면요, 사이코가.
1: 네.
0: 사이코가 사실 가사를 보면 너가 좋아서 미치겠다라는 가사래요.
2: 아이고.
1: 지금 언제부터 그렇게 가사를 아이고. 열심히 봐주셨다고 지금. 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PD님 마이데이세요.
2: 아이고.
0: 그래서 그렇다. 팬이어서 그렇다.
2: 근데 마치 100%예요. 근데 마치님 팬이라 했어요. PD님.
1: 아 그래요? 네.
0: 좋아요. 그래서 지금 네네. 범진 3에 마치 2, 3대 2예요. 범진 씨 이기고 있거든요.
2: 네.
0: 저번에는 사실 저희가 마치 씨가 이겼었나요?
2: 네.
0: 동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범진 씨가 좀 앞서 질러가고 있는데 아. 마지막 사연에서 또 우리가 동점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범진 씨가 소개해 주시죠.
2: 네, 서지영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인내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맛집이라도 웨이팅이 길면 절대 안 갑니다. 배달 음식이 조금만 늦어도 안 다리고요. 버스나 택시가 안 오면 투덜거리는데 제 마음을 차분하게 해줄 수 있는 노래 선곡해 주세요.
0: 저도 약간 그렇긴 하는데.
1: 저도요.
2: 못 참죠, 막 그런 거.
0: 못 참. 저는 진짜 웨이팅 잘 안 해요.
1: 저도요.
0: 네.
2: 저 그래서 이렇게 예약을 미리 해놓거나.
0: 예약하는 것도 싫어해요.
1: 어머, 저도요.
2: 전 제가 다 해줘요. 누나들이 사주세요, 그러면.
0: 아, 그치, 네, 그치.
2: 사주시면 돼, 누나.

0: 흥얼거리고 차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노래 추천해달라고 했는데요. 네. 누가 먼저?
1: 제가.
2: 어 그러세요?
0: 네.
1: 오픈오프의 포토그래프.
0: 저희 노래 좋아해요.
1: 이 노래가 되게 이 밤의 선선한 분위기와
0: 맞아 맞아
1: 여름날에 좀 들으면 차분해지는 노래입니다.
0: 오픈오프 노래 진짜 너무 네. 좋아.
1: 잠이 든 진짜. 도시와
2: 지금
1: 이 가사가
2: 전주부터 좀 차분하긴 하네요.
1: 그죠 그죠.
0: 근데 살짝 졸리기는 하다.
2: 아니 차분한 그 말 하려고 했어요.
0: 내가 이거 밤에 듣기는 하거든요.
1: 아니
2: 차분해지고 싶다.
1: 아니 차분하다고 했는데 당연히 잔잔한 노래 아닌가요?
0: 아니, 그렇죠.
2: 너무 감미로워요.
1: 아 그래요?
0: 근데 약간 밤이 약간 별빛이 떠오르는 그런 노래긴 한데 네. 너무 이렇게 낮이니까 지금 상황이.
1: 아니, 지영 씨 저는 마음을 차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0: 차분해지는 네? 노래긴 해요.
2: 네. 돌아가지고 지금.
1: 아 졸리다.
0: 네. 아 진짜 약간 차분해지고 싶을 때 네. 듣는 노래긴 해요. 저도 오픈오프 노래가.
1: 얼마나 차분한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맞아 한번 마치 씨 또 얼마나 차분한 노래 선택하셨을지.
2: 저는 차분 플러스 힐링까지 갑니다.
0: 아 힐링까지 오케이.
2: 악뮤의 소문에 아니 소문에 낙원.

0: 좀 차분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1: 그치 그치. 요거 괜찮은데요?
0: 가사를 들으세요. 지친 나그네요.
1: 그렇지.
2: 아니, 저는 이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차분하고 싶은데 이렇게 드럼이 나온다?
3: 드럼? 이게 이미 약간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심장을 바운스 바운스 해주면서
0: that's
3: 차분하게
0: true,
3: 해줘야 돼요.
0: That's true.
3: 약간 너무 이렇게 착 누르면 오히려 관성이 생겨버려서 나 그만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 진짜 맞아요. 근데 네. 진짜예요 저 범진 씨.
3: 오케이 나는 개인적으로 네. 소문의 낙원이 마음에 들기는 해요.
2: 오늘 개인적으로 다 욕이셨어요.
3: 범진 씨 미안해요.
2: 핑크 레이디들.
3: 아 미안해요.
2: 오늘 뭐
3: 굉장히 마음에 네. 드는데 아직 모르거든요. 왜냐면 피디님이 선곡해 주시는 거니까요. 그쵸. 근데 어떤 노래가 선곡이 됐을지는 광고 듣고 와서 공개할게요.
2: 알겠습니다.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가비의 슈퍼라디오.
5: 가비의 슈퍼라디오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귀빈이들, 이번 달 가비의 통이 아주 많이 커졌거든요. 선물도 두 배, 세 배 더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선물들 전부 다 챙겨가세요. 2시엔 가비가 내려와. 저희 지금 선곡하다 긁혔쥬 선극 해봤는데요. 범진 씨, 네. 마치 씨, 저희가 애석하게 또 끝낼 시간이에요.
6: 네. 아~ Oh no, oh no, oh no.
5: 벌써 끝난 시간이 됐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어떤 느낌 어떠셨어요?
6: 이렇게 몸을 쑤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맞아가지고.
5: 그쵸.
6: 오랜만에 지금, 에이. 오랜만에 왔는데, 뭐, 환영은 커녕, 지금 이제 거의 범진 카르텔로 인한, 아닙니다. 지금.
5: 그러니까요. 지금 진리는 봐주지 않더라고요.
7: 진짜. 아니요, 저는 진짜 지고 싶고요.
5: 네.
7: 지고 고기 얻어먹고 싶습니다. 그냥 고기나 구울게요.
5: 네, 지금 피디님이 선곡을 해주셨어요.
6: 네.
5: 네, 저희 이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인사하면서.
6: 네.
5: 끝곡으로요. 악뮤의 소문에 나간 들을게요. 선곡 이유는요, 포토그래프는 한 해에 키스더라디오에서 들으세요. 그래서 동점으로 마무리.
6: 잘한다.
5: 되었습니다. 왜냐면 밤에 들어야 되니까요.
6: 그렇죠.
5: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즐거웠어요.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6: 안녕.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신내 나들목에서 하월곡 양방향으로 정체 구간 꾸준하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리 쪽은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더 지나 마포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각각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영동대교부터 방화대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쪽은 6.5km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시간이 아니에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 그래도 저는 먹겠습니다.
0: 남창희는 먹습니다. 남창희는 간헐적 단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1: 저는
0: 연예인입니다.
1: 저는 내일 목포 새발낙지를 먹겠습니다.
0: 네.
1: 낙지로 보양을 하겠습니다. 예고 드립니다. 낙지 먹고 오겠습니다.
0: 네.
1: 자,

0: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9938님, 열심히 밥하고 있는 아이 둘 엄마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요리하고 애들은 하루 종일 먹기만 하네요. 아우 벌써 너무 지칩니다. 저녁은 배달시켜야겠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1: 그 예전에는 음식을 시켜서 아이들을 챙기는 게 너무 힘들다는 문자가 많이 없었는데 네. 이제는 애들 챙기는 게 너무 힘들다는 문자가 줄을 네. 이루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만큼 이제는 케어하는 게 좀 힘든 시대가 됐고요.
0: 네.
1: 그 아이들이 부모가 되면 아, 나 못하겠다 이제 못하겠다 그런 문자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0: 그래요.
1: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역시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예. 주로 음식을 많이 해서 그걸로 돈을 벌고
0: 예.
1: 이분들이 좀 돈을 쓰고 예. 아이들을 먹이는 예.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0: 그래요.
1: 물론 돈이 좀 아깝다고 할 수 있지만
0: 네.
1: 이거 애들을 정말 케어하다가 너무 지쳐서
0: 그래.
1: 돈이 문제가 아니라
0: 힘 좀 내야 돼요. 네. 예. 본인 좀 챙겨야 돼요 진짜로.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애들한테 이거 먹이는 건 어떨까요? 소세지 빵 보내드리겠습니다. 6245님,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 노트북 마우스가 고장이 났어요.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다시 사려니 너무 아깝네요. 에잇!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1: 마우스가 고장난 일이 거의 없는데
0: 네.
1: 너무 오래 써서 고장날 정도가 되면 이미 우리는 마우스나 그런 것에 좀 질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질리기도 전에 고장이 났다. 와우. 노트북에 장착돼 있는 건가 보구나. 그건 고장이 나요.
0: 아.
1: 위로 누르고 아래로 누르고 하면서 이 네모난 판대기가 좀 삐뚤빼뚤해져가지고.
0: 아무튼.
1: 네, 전문용어로 터치패드라 하죠.
0: 뭐 잘하시네요. 전문가네요.
1: 네.
0: 컴퓨터 쪽에서 좀 뭐 일하셨습니까?
1: 예? 뭐 코딩하고 좀.
0: 코딩이요?
1: 코딩.
0: 코딩이요?
1: 예.
0: 예, 알겠습니다.

여름 바캉스 열차로 달리고 있는 미라철도 89일 퀴즈의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미라클 함순일님이 잠을 설친 이유 밤새 울어댄 매미 때문입니다. 매미 아프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선물 받으실 퀴즈 당첨자 명단 홈페이지 선곡표를 꼭 확인.

0: 애한테 화내지 마시고.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 아빠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내? 누구한테 배운 거야?
1: 왜 이렇게 화를 잘 내?
0: 아, 예.
1: 아빠인지 엄마인지 모릅니다.
0: 그건 모르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예. 자.
1: 아빠가 보통 그 딸이나 아들한테 화내는데 딸한테, 아, 미안하다 딸아. 딸한테는 화 잘 안 내는 것 같던데.
0: 그래 맞아요. 엄마겠네요. 예. 그러면. 나, 아 제보가 왔어요? 아 엄마라고 합니다.
1: 엄마죠? 엄마죠.
0: 예 그러네요. 우리 윤정수 씨께서 아주 추리를 잘하셨네요.
1: 네.
0: 예 맞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예. 자 아무튼
1: 아빠는 주로 이제 딸하고 같이 싸잡아서.
0: 네.
1: 혼나죠.
0: 예, 예. 같이 혼나죠.
1: 예, 같이 혼나죠.
0: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3190님 화 나셨을 때는 탄수화물로 푸십시오. 소세지 한 번 보내드릴게요. 5448님 점심 먹고 여태 누워있어요. 내일 엄마 아빠가 오기로 한 날이라 청소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가 아주 감도 안 오네요 라고 해줬습니다. 청소 전문가 우리 윤정수 씨께서 네네. 알려주시죠. 우리 윤청소 씨라는 또 캐릭터도 함께하고 계시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환기
0: 예.
1: 그 다음에

0: 주신 이 음식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윤정수 씨께서 힌트 주시죠.
1: 여름철 별미입니다. 여름에 이거 안 먹고 지나가면 섭섭합니다. 갈아 만든 국물에 국수면을 넣고 얼음을 동동 띄워 먹는 음식. 고소하고 시원한 국물이 여름철 입맛을 지켜줍니다. 보통 머피의 법칙일 때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아, 흰 옷 입었더니 짜장면 먹고 국물 튀어. 까만 옷 입었더니 이거 먹고 국물 튀어. 라고 머피의 법칙을 간혹 얘기합니다.
0: 자, 좋습니다. 이것에 소금을 쳐서 먹는지 설탕을 쳐서 먹는지 지역별로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콩국수. 2번, 까르보나라. 정답 보내시고 문자 번호 샵8.

0: 자, 여름 바캉스 열차로 달려가는 미라철도 891 퀴즈 두 번째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미라클 4996 조민준님이 여름을 맞아 드신 이것은 바로 정답 1번 콩국수입니다. 그래서 방금 듣고 온 노래는 펭수의 콩국수였습니다. 퀴즈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거표를 꼭 확인해주세요. 힘차게
1: 달려라. 자, 미나철터 891호 여러분의 사연 싣고 달린 우리 열차 운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우리는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그치? 그치는 없습니다.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듣고 입으로 돌아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어머니 주 우리의 삶처럼.
1: 와 이거 와 이런 건 못 본 것 같은데. 여보 여보 이거 좀 들어봐. 어때? 아우 뭔지.
2: 여보 나 지금 빨리 청소해야 돼. 아우 잠깐 있다. 아우 이거 하고 오늘 할 일 많아 지금. 그리고
1: 아,
2: 지금
1: 청소는 아무 때나 하면 돼.
2: 오늘 분리수거한 날이잖아. 분리수거 누가 담당이지? 자기잖아. 얼른 분리수거하고 와. 분리수거하라고.
1: 어?
2: 분리수거하고 오라고.
1: 아씨 알았어. 좀 가만 있어봐. 자. 잠깐만 분리수거? 아 분리수거. 우리는 왜 분리가 될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길래 분리가 되는 거지? 태어난 곳, 태어난 시간은 다르지만 분리가 됐어도 우리는 한날 한시에 쓰레기장에서 만나자. 여보! 여보! 이거 왜? 좀 봐줄래? 아니 너무 놀라운 게 나왔어. 잠깐만 여보.
2: 아니 알았으니까 일단 분리수거부터 하고 와. 한날 한시에 쓰레기장으로 갈 운명?
1: 어어어어.
2: 그 말이 딱 맞네. 지금 분리수거 안 하면 당신도 쓰레기장으로 같이 갈 운명이야.
1: 진짜 멘트 여보. 와 당신은 뭐야?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뭔가 책임감 못 느껴? 당신 이렇게 창작의 고통을 방해하고 무시하고 어?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시를 쓸 수 있고 창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
2: 하, 참나 진짜 며칠을 저러더니 갑자기 컴퓨터를 사겠다는 거예요.
1: 사야 할 것 같아.
2: 뭐를?
1: 비싼 전문가용으로.
2: 그걸 왜 사?
1: 여보 좀 신경질 좀 내지 마. 진짜 당신이 신경질 내고 인상 쓸 때

0: 많이 챙기세요 진짜. 오늘의 분노킹 미라클 아우 유난이다 정말 유난스러워 이분께는요 네. 저희가 통기타를 보내드립니다. 자 지난주 그동안 분노킹 레전드를 통해 미라클 손으로 갔던 수많은 통기타들의 행방이 궁금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분이 딱 한 분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1: 와 적어도 가만 있어봐 매주 사게 그러면 2년이면은 40개씩 한 6년 했어도 4,60 한 240~50개 나갔는데요 기타가 적어도
0: 그렇습니다. 네. 자 주부경님이 저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타 저희 신랑은 회사에서 자랑하다가 선배 아들이 기타 배우고 싶다고 했다며 달라고 해서 뺏겼어요. 선물 타기는 내가 탔는데 생색은 신랑이 냈습니다. 이렇게 왔군요.
1: 대부분 그런 식으로 예. 이동수가 있겠군요.
0: 그렇군요.
1: 기타들이 네 그렇습니다. 중고 매장에도 나와 있을 가능성 많습니다.
0: 충분히 많죠.
1: 예, 예. 그

0: KBS 쿨 FM 윤정수 남창희 미스터 라디오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자, 우리 이정옥님께서.
1: 네, 정옥님.
0: 큰딸이 표현도 잘 안 하고. 참 무뚝뚝한 성격인데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1: 와우.
0: 방에서 몰래 통화하는 걸 살짝 들었는데, 웬걸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로 애교란 애교는 다 부리고, 뭐 사랑해, 보고 싶다. 이런 말을 얼마나 잘하든지. 애 아빠가 알면 기절하겠습니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체입니다. 성수분기점 방향은 홍지문에서 정릉터널 중간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또 강변북로 일산 쪽은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더 지나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내가 전화 들어보고 있습니다.
1: 스크린 도어가 열립니다. 발빠짐 쥐. 발빠짐 쥐.
2: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미스터라디오 광고판을 찾아보세요. 광고판 사진 찍고 미라의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3: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3: 에브리바

0: 소장님 미라팡팡 탑승 방법 본인이 좀 알려주시죠.
1: 네, 윤청소의 미라 그 사장 그래도 제 사장인데 본인 그런 표현 하지 말아 주십시오.
0: 아 그럼 뭐라고 합니까? 타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본인,
1: 사장님이라고 하셔야죠.
0: 그러니까 사장님 본인이 해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1: 본인만 좀 빼.
0: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 20살이요.
0: 20살이요?
1: 예. 만으로 18, 미국 나이로 20.
0: 어릴 때 뭘 먹었어요?
1: 산도라지.
0: 산도라지는 뭐예요 또?
1: 산에서 직접 캔 도라지.
0: 예, 그래요. 자, 아무튼 화 탑승 방법 알려주시죠.
1: 윤청소의 미라팡팡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돌아갑니다. 여기는 청년사업장. 다음주 토요일 이 시간 내가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오늘 신청곡 보내주세요. 저희가 킵했다가 다음주에 소개해드립니다.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문자

0: Cooling off, cooling off, make it fun. 진짜 한 건 나나 나.
1: Voy 윤정수의 미라팡팡 고객의 소리에 이런 의견이 들어왔네요. 하정선님, 청소 사장님, 성을 붙여주세요. 청소 사장님, 20대인데 목소리가 걸걸하네요.
2: 왜 그런 것입니까?
1: 잠을 좀 많이 안 자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피곤이 쌓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2: 여러분들,
1: 옥구슬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2: 잠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 많이 자세요. 우리 윤청수 사장님 보십시오. 아예 안 자는 얼굴입니다.
1: 네, 아, 힘듭니다.
2: 자, 여러분들 탑승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김은실님, 쿨의 루시퍼의 변명 신청합니다. 여름에는 정말 쿨 노래만 한 곡이 없는 것 같아요. 더워지면 찾게 됩니다. 팡팡 사장님과 남직원의 여름송은 뭔지 궁금해요. 사장님은 어떤 여름송을 들으십니까?
1: 여름에요.
2: 예.
1: Stop the
2: season in the sun. 이 노래
1: 들으시군요.
2: 아, 그 노래 제목이 뭐죠? Summer. Season?
1: Season in the sun.
2: In season in the sun. 네. 저 남직원의 여름송, 저 남직원의 여름송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0: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들어도 들어도 계속 듣고 싶은 노래.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랍니다. 여기 사장님이 이 노래를 잘 부른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나요? 예전에 그
1: 제 아버님이죠.
0: 아버님 윤정수 사장님이 머루 노래 머루시나요?
1: 아버님 부르는 거 몇 번 들어봤어요.
0: 한 번도 불러줄 수 있나요? 그러면 아버님
1: 부르시나요? 아버님이 부르실 때
0: 예.
1: 너는

0: 그러면 너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1: 달래?
0: 달래. 알겠습니다. 너는 모르지 나는 달래지.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군요. 자, 우리 조재주의 모르시나요? 하동균의 그녀를 사랑해줘요까지 두 곡 함께 듣고 올게요. 저는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바이바이.

0: 어떠냐고요, 김소연님? 부럽습니다. 청소장님.
1: 네.
0: 그 혼자 청소 좀 하시고 저 하와이 좀 다녀야 될까요? 휴가 좀 보내주세요.
2: 정신 못 차리시네요.
0: 저 하와이 가고 싶어요. 사장님 됐습니다. 아, 알았어요. 제가 이거 그만두고 가든지 해야지. 자, 박영균님께서 타샤니의 경고 신청합니다. 고속도로인데 차가 너무 막히네요. 시원하게 잠 깨울 수 있는 곡 신청합니다. 밀리는 차 안에서도 오미완 해.

0: 팀장님, 이 제너도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1: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0: 이 제너도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도.
2: 배차할 땐 어디로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7: 자, 오늘 미라팡팡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돌아옵니다. 성윤정님, 김순영님, 임현호님, 6994님, 9680님, 미라클 여러분 감사합니다.
8: 자,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김장훈의 하늘입니다. 우리 3685님께서 신청해 주셨고요. 시간의 소중함은 아는 방송입니다. 미스터라디오.
7: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701일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에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에 꼭 한번 사연을 보내보고 싶었습니다. 오서연 씨, 개명했는데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새 이름으로 좋은 기운 받아서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어유, 100번도 불러드릴 수 있죠. 오서연 씨, 서연 씨, 이름 예쁘게 개명 잘하셨네요. 오서연 씨에게 좋은 일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뷰티 상품권 보내드리면서 응원도 함께 전합니다. 이선희 씨, 잠옷 하나를 샀습니다. 여태 편한 옷만 입고 잤는데요. 저도 잠옷이란 걸 한번 입어보려고요. 나름 소소한 행복이네요. 내 반쪽이 있었다면 커플 잠옷으로 샀을 텐데 그런 날도 오겠죠? 아, 잠옷 사면서 별별 생각을 다 하셨군요. 맞아요. 잠옷은 뭐랄까 내 돈 내고 사게 되진 않고 이렇게 특별히 가까운 친구가 야, 특히 이제 겨울에 수면 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거 입어야 돼. 이거 입으면 그냥 잠이 솔솔 안 되지는 막 수면 양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거 안 신으면 잠이 안 와? 이런 거 있잖아요. 주로 그런 식으로 좀 저도 특히 겨울철에는 수면 바지나 수면 양말 선물 잘 하거든요. 받기도 하고. 내 돈 내고 사는 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도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산 잠옷 어떻게 평소에 그냥 편한 옷 입고 자다가 잠옷으로 갈아입고 자니까 잠이 더 솔솔 와요? 아니면 더 뒤척이게 되고 아니면 좋은 꿈 꾸고 이선희 씨에게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8살 연하의 남자와 썸을 타기 시작했어요. 익명 요청하신 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을 생각할 나이라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서로 끌리면 계속 만나봐야 할까요? 연하남이지만 속은 깊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고민돼요. 뭐가 고민이 됩니까? 아이고, 우리 딸이 아주 그냥 능력이 있네. 능력자네. 하시겠죠? 요즘 다 그런 분위기인데. 아, 어떤 통계는 그런 것도 있대요. 연하남과 결혼한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길다. 부럽습니다. 스킨케어 세트 익명 요청하신 이분에게

하면서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그 정적 속, 왠지 내 고민들도 작게 느껴지거든요. 세상은 참 소란스럽지만 그 소음 속에서도 자신만의 고요함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사연이 차분하고 여러분도 느끼셨죠? 밝고 귀엽게 사연 보내주시는 것도 물론 좋고요. 경쾌하신 분들 물론 좋은데, 야, 이렇게 침착하고 뭐랄까? 글자체로 치면 고딕체랄까? 뭐 이런, 그리고 좀 굵은 채 아니고 가느다란 채일 것 같고, 이렇게 또박또박 한자씩 잘 쓰실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야, 이런 사연 진짜 좋습니다. 이러면 진짜 더위도 좀 덜 느껴질 것 같고. 아니, 얼마 전에 만난 그 선재 스님이 그 자리에 오신 모든 관객들에게 알려주신 게 있는데요. 너무 덥잖아요. 그럼 막 우리는 손부채질하고 막 손풍기 틀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신대요, 스님은.

그냥 마음으로 돌리는 거죠. 그럼 시원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하고 그 자리에 계신 한 100 몇 분? 한 200여 분은 안 됐는데 다 같이 해봤는데 진짜 아무도 손 풍기나 아무도 손 부채질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더울 때 차분하게 0216 이분처럼 도서관 서가 사이를 걷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선제 스님의 비법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진짜 효과가 있다니까요. 비누 세트 이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모기 소리가 들리는데 막상 잡으려고 하면 안 보이고 해서 셔츠 올려... 뭐죠 이건? 아니 그림 상상하게 되잖아요. 굳이 이걸 또 알려주셨네. 셔츠 올려서 배를 드러내고 모기가 좋아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있는 밀폐공간, 맨홀, 돈사분뇨 저장조, 집수조 등의 안전조치 없이 들어가면 산소 부족이나 유해가스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해주세요.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한 뒤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밀폐공간은 질식사망 위험공간입니다.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디바 왜 불러, 컨트리 꼬꼭 오 해피, 임창정 늑대와 함께 춤을.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응답하라 1998년의 여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998년 걸그룹 열풍을 주도했던 핑클의 데뷔곡이었죠. 블루레인 듣고요. 김경호의 샤우팅이 돋보이는 락발라드 나의 사랑 천상에서도 두 곡 같이 들어봅니다.

0: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IP 부가세 별도.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대교 사이로 속도만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이후 다시 서강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서행으로 지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 다시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여기에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나면서 현재 3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강남 순환도로 성산 쪽은 봉천터널 입구에서 중간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말이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

0: 있습니다. 소풍지피.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심현부 씨 오셨습니다.
1: 네.
0: 음악도 주말에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주말에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또 뭐 있을까요?
1: 주말에 이거 없으면 안 된다.
0: 배달 앱.
1: 그러니까 마음은 약간 네. 아, 뭐 책, 뭐 LP 뭐 네?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0: 네.
1: 현실은 이제 뭐 스마트폰,
0: 그렇죠.
1: 배달 앱,
0: 네네.
1: 뭐 OTT

0: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네, 그... 저희는 세탁기 오래된 거라서 네. 건조기 따로 하나 샀거든요.
1: 아.
0: 근데 왜 이렇게 줄어요?
1: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제가 이거를 잘 안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조기에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 있고
1: 맞아요. 들어가면 안 되는 애들이
0: 있어요. 안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 네. 있는데 그걸 꼼꼼히 읽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귀찮으니까 막 넣는 거예요.
1: 네. 성인 옷이 아이 옷이 돼서 나오고
0: 아동복이 돼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소재에 따라 뭔가 다르겠죠. 작아진 애들이 있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첫 곡으로
1: 한번 나 이 노래 읽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무튼 네. 듣겠습니다.

0: 듣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살림의 고수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지금 우리 둘의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한심해 하실까요? 저걸 몰라?
1: 저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
0: 그러니까 집안일을 안 해? 옷을 몰라? 막 이러실 것 같은데.
1: 하긴 다 하는데요.
0: 이런 사람도 있어요.
1: 하긴 다 하는데 꼼꼼하게 못 하는 거죠. 하긴 다 하는데 대충 막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0: 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또 새 옷도 그쵸? 판매가 되고. 네.
1: 그 줄어들면 네. 입지는 못하는데 귀여워요. 이게 보기가 좋아. 예쁜 애가 나오더라고요. 귀여워져서 나오더라고요.
0: 몇 벌이나 있어요, 그런 옷이?
1: 꽤 돼요. 꽤 돼요.
0: 꽤 돼. 이건 진짜 문제다.
1: 꽤 돼요.
0: 예. 부인한테 감사하면서
1: 겨울에 사세요. 집중돼 있어요. 스웨터들이
0: 그러니까
1: 지금 줄어가지고
0: 그런 거 니트 이런 건 안 되거든요.
1: 네, 그건 이제 넣으면 안 된다는 걸 네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0: 남의 집 오신데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1: 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이 중에 어떤 가전제품이 제일 필요하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정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나 진짜 없으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커피 머신 같은 것도
0: 네.
1: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유용하고 중요한
0: 그럼요.
1: 뭐 이런 것일 것 같아서 브라운 아이즈 노래 중에 위드 커피를 골랐고요. 또 이규호 씨 노래 중에 네네. 머리끝에 물기라는 노래에서 헤어드라이어로 잘 말리고 나가면 꼼꼼하게 말리면
0: 네. 이게 중요하대요. 꼼꼼하게 말려 특히 밤에 자기 전에는 네. 완전 꼼꼼하게 말려야 두피가 건강하다고
1: 하더라고요.
0: 대충 말리고 자면 오히려 안 좋대요.
1: 네. 네
0: 듣겠습니다.

0: 브라운 아이즈 위드 커피 이규호 머리끝에 물기까지 아이디어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가전제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줄 노래들. 그래서 이런 노래들 우리가 아는 노래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또 다른 거죠.
1: 그렇죠. 저도 네. 선곡하면서 재밌었어요. 곡 고르면서 아 그래 가전제품 관련된 노래가 있나 이런 생각으로 처음 접근을 했다가 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것들이 진짜 많고 네. 고마워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이어졌었어요.
0: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3부 이제 마무리하는 곡으로는 어떤 곡을 고르셨어요?
1: 요즘 같은 여름에 또 장마 되면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서 에어컨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토요일 4부입니다. 소품집이 3부에 이어서 4부도 심현보 씨와 함께 할 텐데요. 이 가전제품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치 세레나데처럼 건조기, 제습기, 로봇 청소기, 식기 세척기, 헤어드라이어, 커피 머신 고마워 고마워 이런 마음으로

힘겨운 날들도 많았지만 가끔은 깜짝 놀랄 만큼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 지금은 모두 힘겹다고 하겠지. 하지만 다가올 날들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세상은

0: 보다 드라마가 슬퍼 끄고 말았어. 아무것도 없는 화면을 보다 사랑도 이렇게 꺼진 걸 알았어.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되게 멋있죠.
1: 아, 좋다.
0: 근데 TV를 이렇게 탁 끄고 나서 까만 화면을 보면서 하, 우리 사랑도 이제 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저희 집이 한 10년 넘으니까 이제 가전제품들이 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영화를 보는데 집에서 화면이 이렇게 감독님이 역광으로 이렇게 해를 계속 등지고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그게 계속 해가 떠 있어요. 그래서 저 감독님이 역광을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1: 아니에요.
0: 자세히 보니까 해가 아니야. 걔가 해가 아니고 액정 하나가 이제 약간 이렇게 손톱만하게 액정 하나가 이제 약간 얘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이제 망가진 거예요. 액정이. 근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 떠 있어요. 하얗게. 점처럼. 저는 계속 해를 등지고 역광으로 야, 이 감독님이 역광 지평선이 나오는데 계속 해가 떠 있어요. 계속. 근데 보다 보니까 나중에 실낸데도 해가 떠 있어. 그래서 저건 뭐야? 이렇게 봤더니 와이프랑 야, 텔레비전님이 이제 가셨다. 네, 그래서 이제 바꿀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TV 좀 바꾸려고
1: 알아보고 좋은 거 많이 나와요.
0: 알아보고 있어요.
1: 네. 그래서
0: 감독님이 작품 세계를 제가 오인했었는데 그래서 신승우 씨 나비 효과하고요. 또 김현철 씨 라디오도 되게 우리가
1: 맞습니다.
0: 네, 좀 고마워하는 또 가전제품 중에 하나잖아요.
1: 예.
0: 그래서 김현철의 원더풀 라디오 이렇게 두 곡 듣겠습니다.

0: 간식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온열 질환 예방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마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요일 중부와 경북, 전북 그리고 제주도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소나기를 끝으로 올 여름 장마는 마무리가 될 전망입니다. 이 시각 도로는 전 구간 수월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외곽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용인 서울고속도로 용인 쪽은 서판교 나들목 북측 부근 1, 2차로에서 도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에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있잖아요. 한 6시, 7시 되잖아요. 다 문을 닫아요. 왜냐면 손님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또 느껴지는 게또 있더라고요.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우리 하나씩 해볼까 봐요. 주말 저녁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이곳에 남겨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 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도시락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위제로
11: 소화 불량 제로제로
10: 위제로
11: 과식계도 제로제로
10: 위제로
1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10: 위제로
1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0: 위제로
1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예.

어서오세요. 볼륨 다이닝입니다. 주말에만 영업하고요. 하루에 세 팀만 받습니다. 예약은 필수예요. 볼륨 다이닝 영업 시작할게요. 첫 번째 테이블입니다. 김혜민님.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커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일단 바리스타 자격증을 한 번에 따긴 했는데 취업을 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경력이 전혀 없는 완전 신입이라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집이 멀어서 저를 써주지 않는

해주셨는데요. 근데 진짜 이렇게 열정 있는 분들 많지 않은데 꼭 혜미님 써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이제 지원하다 보면 좋은 곳과 또 인연이 될 겁니다. 저희가 매운 떡볶이 쿠폰 보내드릴게요.

두 번째 테이블입니다. 류지훈님께서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커플 운동화를 사드리려고 사이즈를 여쭤봤는데요. 열심히 번 돈 막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커플 김장조끼 사드릴 때도 절대 사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막상 입어보시고는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다음 주에

분과 함께 먹을 족발 주문할게요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손녀 손자분들이 열심히 또 돈 번 걸 아니까. 근데 이럴 때는 그냥 그렇게 해요. 할인 쿠폰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드리면 아유 좋다 이러고 신으실 거예요. 저희가 족발 시켜 드시라고 배달 어플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해도 가기로 했어요. 한강 유람선도 타고 라면도 먹으려고요. 저녁엔 맥주도 한잔하고 싶어요. 딸이 사회생활한 지 6개월 차인데요. 적응은 잘하고 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얘기 들어보세요.

주말에만 여는 볼륨 다이닝. 맛있는 음식과 함께 곁들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먹고 싶은 음식도 주문해주시면 최대한 비슷한 걸로 선물 보내드립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선미의 Forever July.

축복이가 엄마 아빠 사랑 많이 받으면서 무사히 세상에 나오길 바랄 뿐이랍니다. 한동안은 또 얼굴 보기 힘들 친구, 오랜만에 얼굴 실컷 봐서 너무 좋았어요 해주셨는데, 막다리면 진짜 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편스토랑 촬영해서 남보라님 이제 막달 때 뵀었는데 진짜 몸이 이제 체구가 작으신데도 진짜 배가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4709님 또 이제 몸 관리 잘 하시라고 옆에서 도와드리고, 그리고 제 친구나 뭐 주위 친구들이 애기 나면 그렇게 예뻐 보이잖아요. 선물도 많이 사드리세요. 아가들 선물 막 머리끈 아니면 머리핀 이런 거 하면 엄청 귀엽거든요. 5947님은 오랜만에 동생이랑 데이트했어요. 언니 카드 찬스로 동생이 먹고 싶다는 과일 샌드위치에 커피까지 풀코스로 쌌습니다. 맛있는 거 사줘서 고맙다고 하트 뿅뿅 날려주니까 뿌듯하네요. 이 맛에 돈 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진짜 멋진 언니시다. 저희 언니도 만나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사겠다고 그래요. 진짜 그럼 제가 아니야 언니 내가 살게 하고 이제 사면은 고맙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한번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편인데 5947님 아주 풀코스로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6765님은요. 저녁에 양배추 채 썰어서 오코노미야끼를 만들었어요. 아이가 메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서 당당하게 이코노미야끼라고 대답했더니요. 옆에서 듣던 남편이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싶냐면서 엄청 놀리네요. 아 이코노미야끼? 아 요즘 왜 이렇게 단어 실수가 잦은지 모르겠어요 해주셨는데, 근데 진짜 앞에 한 글자만 바뀌었는데 되게 느낌이 다르네요. 오코노미야끼랑 이코노미야끼.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도 진짜 단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그걸 굳이 또 꼽아가지고 야 이거는 이거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저는 좀 그렇습니다. 속상합니다.

0: 수납하는 그런 장을 샀었는데 그거 장을 제가 한 4년 전에 샀거든요. 근데 대충 했어요. 그냥 대충 했는데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무너지고 있어. 4년 만에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저 이거 새로 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지금 그래서 서랍 문이 안 닫혀가지고 사선사선으로 지금 닫혀있어서 큰일이에요. 그래서 안에 열기 무서워서 안 열어요. 아, 저도 하나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젠 조립식 가구 안 하려고요. 조립식 가구 저랑 안 맞더라고요.
1: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0: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볼륨 별그램이나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볼게요. 할 수 있어님. 저는 오른손잡인데요. 왼손으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왼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엄청 삐뚤빼뚤한데 꾸준히 하다 보면 오른손으로 쓰는 것처럼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열심히 왼손으로 글씨 쓰기 연습을 하는 제 음악방에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김종국의 꿈을 향해. 왼손으로 글씨를 잘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그지? 오늘 오프닝과 되게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네요. 행복한 사람. 근데 저는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게 그거일 때, 마니또 할 때 편지 쓰면 왼손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때 좀 느끼기는 해요. 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구나. 우리 왼손으로 멋진 글씨를 쓰는 날을 위해 저희도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같이 들어볼게요. 김종국의 꿈을 향해.

제가 거의 매일 김밥만 먹거든요. 스케줄을 가야 할 땐. 근데 저한테 약간 보상식이에요. 팟타이가. 아니면은 파스타?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좀 힘든 날 팟타이를 생각하면서 힘듭니다. 내일도 출근님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에 바닐라 라떼 맛있게 드세요. 충전 완료님. 저는 외할머니 댁에 가는 걸 좋아해요.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니까 몸과 마음이 충전되는 기분이랄까요? 할머니 댁에는 작은 옷탁방도 있는데요. 거기에 푹신한 빈백과 작은 테이블,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갖다 놓고 저만의 아지트도 만들었어요. 아지트에서 이 노래 들으면서 외할머니표 감자채전과 김치전을 먹고 싶어요. 선우정아의 상상 신청합니다 해주셨네요. 옥탑방에 아지트 만든 거 너무 좋다. 그 옥탑방에 대한 로망이 다 있지 않아요? 저도 있거든요. 옥탑방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고 친구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뭔가 소주 한잔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친구들도 한번 초대하세요. 할머니표 전에다가 막걸리 먹으면 딱이겠어요. 백예린의 버니, 선우정아의 상상 두 곡 듣겠습니다.

백예린의 버니, 선우정아의 상상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음악방에서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짧은 이야기와 함께 알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4931님, 늦은 밤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거실이랑 방 형광등을 전부 켜고 자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요즘 살이 올라 귀여운데 저도 모르게 우리 뚱뚱이 부름 끄고 자자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런데 자는 척하면서 다 듣고 있었다네요. 뚱뚱이라고 했다고 일주일째 들들 볶이고 있어요. 여보 미안해. 살이 올랐어도 당신이 제일 예뻐. 아내와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자이언티의 노메이크업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뚱띵이라는 근데 애정표현이잖아요. 이게 너무 귀엽다. 통통아 뭐 아니면 뚱띵아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의 표현이니까 얼마나 귀여워 보이셨으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4931님 이 노래를 직접 한 소절 불러드리세요. 어, 살쪄도 예뻐 노메이크업도 예뻐 이렇게 너무 좋죠. 자이언티의 노메이크업 빌리의 클라우드 플레이스 듣고 올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데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119 신고. 호우와 태풍

최신곡, 추억의 노래까지 어떤 노래든 환영합니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되시면 선물까지 보내드립니다.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엄마의 마음님의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결혼해서 분가를 했는데도 엄마는 아직도 제 방을 쓸고 닦으세요. 학창시절 쓰던 책상과 라디오, 정갈하게 정리된 침대까지. 본가에 가서 제 방에 들어가면요.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것 같아요. 사랑이 가득 느껴지는 제 방에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동방신기의 허그 보내주셨네요. 저희 엄마던데 아직도 제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계시고 진짜로 너무 깨끗해서 오랜만에 갈 때도 제가 놀래요. 이불까지 다 빨아놓으세요. 제가 가기 전날에. 이게 진짜 엄마의 사랑인가 봐요. 본가에 그래서 갈 때마다 저는 꿀잠 잡니다. 에어컨이 없거든요, 제 방만? 본가는? 근데도 진짜 너무 잘 자요. 이게 그 시절의 그 공간에서의 그 추억 때문인가 봐요. 2748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거의 30년 만에 이사를 하는 이모네 집에 일손을 거들어드리러 갔는데요. 창고 정리하면서 옛날에 쓰던 컴퓨터 모니터를 발견했어요. 요즘 친구들은 상상도 못할 골동품이지만 저는 옛날 생각나서 기분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이 컴퓨터로 언니들이랑 게임도 하고 노래도 듣고 그랬거든요.

방금 들으신 곡은 동방신기의 허그,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음악방, 이분의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K7701님. 오랜만에 가족들과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대전의 유명한 빵집에 들러서 어렵게 빵도 사고 콧바람 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함께라서 행복하다는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웃음이 넘치는 저희 집에서 가족들과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요. 멜로망스의 해피송 보내주셨네요.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놀면 시간도 빨리 가고 막 새로운 공간에 많이 가서 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그런 안정적인 장소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안 가봤던 데를 가보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의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엄마는 좀 그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음식점 옆에 수목원처럼 붙어있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셔서 가가지고 항상 수목원 앞에서 사진 찍고 막 저는 그럽니다. K7701님 신청곡을 끝으로 음악방 문 닫고 나오겠습니다. 오늘 음악방에서 사연 소개되신 분들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나만의 음악방이 생긴다면 듣고 싶은 노래와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볼륨 별그램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그럼 K7701님의 신청곡 멜로망스의 해피송 듣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더워? 아우, 더워도 너무 더워. 서머 매니저, 시원한 거 뭐 없어?
3: 여름 후드 속에 먼저 저 쥐팍이 아니겠습니까? 11년 전통의 라디오 맛집 참 맛있거든.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4: 여름은 처음이라 아직 어색하지만 쿨FM의 달콤한 목소리 저 폴킴이 매일 낮 12시 가요광장에서 기다릴게요.
5: 동굴 보라를 일으켜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은 진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들 진우와 고향인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턱이 없고 평탄해서 휠체어로 산책도 하기 편했고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여행의 피로를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행복의 역치를 낮추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처음 해보는 일을 계속 만든다. 새로운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 뇌가 즐거움을 잘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처음이라고 하니까 왠지 미지의 세계 같고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이건 거창한 도전이 아니라 소소하고 귀여운 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 가본 동네에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맛있는 바스크 치즈케이크 먹기.

새로운 동네, 카페, 음식, 취미, 뭐든 좋습니다. 주말 동안 처음 해보는 일 하나쯤 시도해 보시길 바라면서 여기는 키스 더 라디오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한해 키스더라디오 오늘 첫 곡은 FX 첫사랑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더라디오 DJ 한해입니다. 처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뭔가 좀 처음 할 때 우리 내가 좀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프레쉬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했던 게 처음 가본 동네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바스크 치즈케이크 먹기 바로 제 얘기였죠. 뭐 어디 멀리 간 동네도 아닙니다. 그냥 차로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심지어 뭐 관광지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다른 동네였어요. 다른 아파트 단지 가가지고 근데 너무 그 예쁜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 상가 맞은편에 그 울창한 숲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뷰가 초록초록했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야외 공간에 앉지는 못했지만 이게 뭔가 좀 초록초록한 공간을 바라보면서 뭐 바스크 치즈케이크 맛있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익숙함을 추가해가지고 즐거움을 좀 느꼈던 것 같고 항상 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곡을 만들다 혹은 가사를 쓰다가 좀 안 써지면은 괜히 처음 가본 동네에 가가지고 좀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그날은 그 근처에 숙소를 잡아가지고 그냥 처음 가본 동네 이렇게 좀 머물러 본다든지 그런 일들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처음에서 오는 프레쉬함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겠죠. 여러분도 뭔가 좀 지치거나 뭔가 좀 이게 뭔가 했던 일이 반복된다라고 느껴지면은 좀 새로운 공간 같은데 찾아가 보시는 것도 어떨지. 토요일 한해 키스터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오늘도 매일 코너 한해 만해와 내일의 맛 그리고 놀라운 토요일 도미솔 마켓 오픈합니다. 음식 감수성 뛰어난 DJ답게 오늘 중복 무조건 챙겨야겠죠. 고막과 마음을 시원하게 채워줄 썸머 푸드 플레이리스트 차려왔거든요. 과연 어떤 곡들이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 이쯤에서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쇼리실라

어쩔 수 없이 선풍기로 버티고 있는데 너무 꿉꿉 찝찝하네요. 냉매가 없어서 AS 신청했는데 일주일이나 걸린답니다. 아, 이 냉방에 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큰일 나는 시즌입니다. 다행히 저는 미리미리 좀 준비해가지고 에어컨 필터도 새로 바꾸고 냉감 이불도 새로 좀 교체하고 선풍기도 곳곳에 좀 미니 선풍기도 좀 구비해두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아 하필 또 이제 뭔가 좀 이제 비가 계속 오는데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제 또 밀려가지고 예약도 밀려가지고 고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아무튼 선풍기로라도 좀 더우면은 찬물 샤워하시고 선풍기 앞에서 좀 시원한 거 드시면서 좀 견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권진아의 몬스터에 이어서 CNBLUE 직감 듣고 한해 만에 꿉꿉하고 찝찝한 마음을 환기해주는 정한의 이사로 돌아올게요.

살까 말까, 달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 7일 풀근무하는 정한의 이사가 결제 도장 찍어드립니다. 한해 만에

3044님, 썸남과 바닷가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요. 썸남이 도시락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서 은근히 제가 도시락을 싸와주길 바라더라고요. 요즘 도시락 주문 서비스가 있던데 제가 만든 것처럼 주문할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직접 만들까요? 의미 있게 도시락 한번 직접 만들어 싸가 보세요! 라고 결제를 내려드리려고 했는데, 아, 뭐 썸남인데 뭐 사귀는 사이도 썸남인데 도시락까지 이렇게 싸가는 거 아 좀 골치 아파지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잘 되더라도 이거는 조금 그냥 이번에는 업체 주문 서비스 한번 이용해보시고

이경희님, 2인용 식탁을 쓰고 있는데요. 조금 작은 감이 있어요. 아들이 이제 2살인데 미리 4인용 식탁으로 바꿀까요 말까요? 2인용 식탁

1470님, 책장에 사기만 하고 안 읽은 책이 10권도 넘는데요. 또 읽고 싶은 책이 생겼습니다. 일단 있는 책부터 읽을까요? 아니면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냥 살까요? 우리 1470님, 저와 비슷한 좀 적독가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제가 요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안 읽은 책 10권도 원래는 읽고 싶은 책이었다. 그래서 새로 산다면 안 읽은 책만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요거 말씀드립니다. 이건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책을 읽으실 거면은 있는 거부터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있는 책 열심히 탐독하세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뭐 환상이 있으면은 이게 뭐 본인이 좀 쌓아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누가 쌓아주길 원하는 건가? 아무튼 한번 이번에는 뭔가 좀 너무 싸가기보다는 좀 업체 부탁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한번 슬쩍 한번 간을 한번 봐보십니. 저희 3044님이 저희의 청취자이기 때문에 3044님 편에서 대답해드립니다.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채택된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 해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한 해 만에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콘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그럼 하펠트 피처링 펀치넬로 나란 책 듣고 놀러온 토요일 도미솔 마켓으로 돌아올게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뿐이고요. 수박 빙수, 멜론 빙수, 말차 빙수, 초당 옥수수 빙수, 실타래 빙수, 뭐 종류가 수십 가지고 뭐 빙수 브랜드마다 각자 뭐 아이덴티티가 있는 빙수들도 많은데 저는 이 와중에 또 설땡에 그냥 그 인절미 그거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질리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여름 면 요리의 대표주자, 냉면도 빠질 수가 없는데 평양냉면이냐, 함흥냉면이냐, 물냉이냐, 비냉이냐 많이 나뉘는데 여러분은 좀 어떤 쪽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물냉을 훨씬 더 좀 좋아하는 것 같고 특히나 뭐 왜 그 스타땡땡 뭐 살면은 뭐 스세권 뭐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냉면 상권에 좀 사는 걸 원합니다. 언제든지 가서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평양냉면 집이 옆에 있으면 항상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빌리 윤종신 팥빙수 명카드라이브 냉면까지 들으면서 썸머푸드 플레이리스트 시작해볼게요.

0: 르스라핌 스파게티에 이어서 제이홉 치킨 누들쑥 듣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보양식 삼계탕이 있다면 세계 각국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챙겨 먹을까요? 우선 일본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장어 덮밥. 영양이 풍부한 장어로 무더위를 이겨내자라는 풍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에는 코코뱅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와인 속의 수타이라는 뜻으로 닭고기를 레드와인과 허브에 푹 끓여 만드는 전통 요리인데요. 부드럽게 익은 닭고기와 깊은 풍미가 일품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스페인에서는 가스파초. 토마토, 오이, 피망 같은 채소를 갈아 만드는 시원한 냉수프. 무더운 날씨에 잃어버린 입맛을 좀 살려주고요. 수분까지 보충해주는 여름철 대표 건강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스파초. 가스파초 경험이 좀 없어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코코뱅은 이게 이름은 처음 들어봤는데 되게 익숙해. 이게 사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왠지 먹어본 것 같은 느낌. 뭔가 좀 비주얼이 닭도리탕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와인을 사랑해서인지 와인 속의 수탉이라고 하니까 먹으면은 보양하려다가 와인을 좀 과음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나라별로 즐기는 음식은 달라도 무더위를 맛있게 이겨내려는 마음만큼은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 것 같죠?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 렌트카.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

0: 전 김치찌개랑 빵을 같이 먹는 걸 좋아해요. 이게 납득은 돼. 토마토 스프 같은 거죠. 빵 이렇게 해가지고 떠먹듯이.
1: 아 근데 이 정도 공감해야 DJ 하는구나.
2: KBS 한 자리 꿰차는구나. 한혜영 박수.
0: 휴밍님께서 한혜 씨는 음식 감수성이 좋아서 그래요. 음식을 잘 포용해요. 매일 밤 10시 뛰어난 음식 감수성, 음감성으로 맛있게 공감하고 포용해드립니다.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3: 샴드는 먹는 얘기할 때 퇴폐미 느껴져요.
0: 퇴폐미 맞아요? 대패삼겹살 먹고 싶어요.
3: 대패미네요. 대패.

KBS 쿨 FM 한해 키스더 라디오 놀러온 토요일 도미솔 마켓 썸머 푸드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내드린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해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어플 이름이자 여름철 별미인 이것국수, 여기서 이것은 1번 콩이었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한해 키스더 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확인해주시고요. 놀토에 한문철이 있다면 런닝맨에는 이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아쿠아라는 신곡으로 컴백한 충주 지씨, 지예은, 지석진 씨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듀오죠. 충주 지씨 피처링 원슈타인 밀크쉐이크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장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1: 굳히는
0: 세종 기프트
1: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0: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0: 특히 차가운 케이크를 탁 따는 순간 들리는 칙 소리. 아, 이것도 효과음 좋아하시죠, 우리 PD님. 그리고 탁 입안에서 톡 터지는 탄산한 모금이면 더위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 들잖아요. 아, 뭐 저는 기본적으로 탄산 음료, 그 그냥 제로 콜라 좋아하긴 하는데, 요새 이제 제가 아무래도 한케라 1년 넘게 또 진행하다 보니까 포도 탄산 음료 좀 정이 들어가지고 포도 탄산 음료도 참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건 그 탄산수. 제가 그때 그 미션으로 못 맞췄던 그 싱땡 탄산수 참 좋아합니다. 그 싱땡 탄산수가 탄산이 그 아주 자글자글하고 세가지고 어디다 섞어 먹어도 탄산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추천드리면서, 아, 그리고 제가 그 탄산이랑 인연이 꽤 깊잖아요. 일단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탄산수 블라인드 테스트 했고, 그리고 콜라 블라인드 테이스팅 했었고요. 또 한키라에 처음 눌러 오신 새싹 청취자분들께 요거 드리고 있죠.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그리고 뭐 사실 탄산 스파클링 하면은 뭐니뭐니 해도 샴페인. 제가 샴페인을 사랑해서 샴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곡도 탄산처럼 톡 쏘는 매력적인 두 곡 준비했습니다. 여름 음료의 필수 조건이죠. 얼음과 탄산, 있지의 아이시, 그리고 청아의 스파클링까지 듣고 올게요.
1: Hey, hey, hey!

에 이어서 청아 스파클링까지 듣고 왔습니다. SNS에서 재밌는 글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사과가 되지 말고 도마도가 되라. 이 도마도가 원래 경상도에서 도마도라고 하는데, 사과처럼 겉은 붉지만 속은 하얀 사람이 되기보다는 토마토처럼 겉과 속이 한결같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인데, 뭐 아무래도 또 뭐 이게 좀 뭐가 좋다라기보다는 이게 뭔가 좀 사람이 항상 이렇게 한결같을 수는 없잖아요. 겉과 속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유념하고 너무 좀 이렇게 가식적이 살지 않게 경계하자. 뭐 요런 류의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마도가 또 건강하고 그동안 또 여름 과일 하면은 망고, 수박, 복숭아 같은 달콤한 과일들을 먼저 떠올렸다면, 요즘은 토마토 특유의 선명한 색깔과 건강하고 싱그러운 매력에 빠진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토마토 코어라는 트렌드까지 등장했다고 하거든요. 토마토 냉파스타부터 시작해서 토마토 에이드, 토마토 빙수, 토마토 요거트 아이스크림 등등 토마토 안으로 여름을 즐기는 방법도 참 이렇게 다양해졌는데, 토마토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에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고, 그리고 아침에 좀 가열해서 먹으면 더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토마토 요리 저는 그래도 파스타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거 토마토 파스타인 것 같아요. 오일 파스타와 더불어서. 근데 기본에 충실한 토마토 파스타 있잖아요. 토마토의 감칠맛이 쫙 나면서 진짜 맛있는 거 찾아보기 좀 힘들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는 토마토 파스타 먹을 때 진짜 빠지곤 합니다. 갑자기 또 먹고 싶어지고. 이렇게 다양한 또 여름 음식들 살펴보니까 꼭 거창한 보양식이 아니어도 이 계절의 맛 맛볼 수 있는 제철의 맛을 즐기는 것 자체로 몸보신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썸머푸드 플레이리스트 마지막 곡으로 시원한 여름 안상 차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키키 피처링 윤영준 토마토 마리네이드, 그리고 치즈의 작전명 하이볼.

0: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0929님 하루 종일 일만 했더니 어깨가 너무 아프길래 안마 의자에 앉아서 TV 끄고 라디오 틀었어요. 집안이 조용한 게 싫어서 무의식적으로 TV를 켰었는데 이제 휴대폰으로 편하게 라디오를 듣습니다. 라고 하셨고 아 그쵸. 뭔가 버릇처럼 TV 켜시는 분들 많고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TV를 많이 안 본다 그러는데 저는 옛날 사람인가 봐요. 뭔가 좀 버릇처럼 TV 켜야 이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래야 되나? 안 봐. 안 보는데도 그 약간의 소음과 그 저기서 나오는 약간의 불빛이 나를 좀 안정시켜준다 그래야 되나? 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 0929님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전기비도 아끼고 너무 그 빛으로 시력도 보호할 수 있고 라디오만한 게 없습니다. 4266님 안녕하세요 한혜님. 남자친구랑 테니스 레슨을 받았는데 남자친구는 칭찬받고 저는 엄청 혼나서 마음이 안 좋아요. 속상해서 문자 남겨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선생님이 꽤나 좀 정확하시고 이게 그 없나 보다. 봐주는 게 없나 보다. 보통은 뭐 잘하실 수 있어요.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누군가 잘하면

이렇게 칭찬해주고 누군가는 격려해주기 마련인데 또 혼내기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열정적으로 좀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뭐 마음 안 좋으신 거 이해하는데 또 어느새 또 실력 늘어 있고 나중에 또 남자친구보다 잘 치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한번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그럼 이쯤에서 스테이시 툴럽 듣고 올게요.

스테이시 툴럽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7129님, 썸타는 연상 누나랑 연락한 지 3주가 되어갑니다. 전시회며 펍, 야간 영화, 야간 드라이브 다 했는데 아직 입이 안 떨어져서 고백을 못하고 있어요. 누나가 고백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용기 좀 주세요. 뭐 요 정도 했으면은 뭐 고백만 하면 성공일 것 같거든요. 느낌이 지금. 그리고 야간이 지금 두 개나 껴 있어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한 95%는 성공입니다. 근데 고백을 막 아시다시피 뭐 너무 이게 준비해가지고 하면은 일단 떨리잖아요. 그리고 떨리고 뭔가 좀 내 계획이 어긋났을 때 뭔가 어색하고 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쌀 구워 먹고 수박 주스 사서 한 끼라 들어요. 저는 여름 과일 중에선 수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들으니 천국이 따로 없네요. 라고 하셨고요. 저도 생과일 주스 중에는 수박 주스를 가장 좋아합니다. 수박 주스 참 여름에 먹으면 맛있죠. 그리고 그 몰랐는데 그 이리땡 그 카페에서 수박을 생 수박으로 이렇게 갈아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시럽도 안 넣고 그래가지고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재미 중에 수박 먹는 재미, 수박 주스 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더 발룬티어스 썸머에 이어서 검정치마 안티프리즈 듣고 내일의 맛으로 돌아올게요.

공무원 시험 준비로 하루하루 치열하게 보내고 있는 요즘, 슬럼프가 찾아올 때마다 나에게 힘이 되어준 러닝과 헬스. 땀을 흘리고 나면 다시 해보자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내일은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OST 달리기 듣고 왔고요. 오늘은 3327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습니다. 공무원분들과 러닝크루를 가셔가지고 러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준비생인데 이게 어떻게 마련이 된 거지? 그 공무원분들이 하는 모임에 뭐 아니면은 초대를 받으신 건지 아니면 발견을 하셔서 들어가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지금 현지에 계신 분들이라 하면은 진짜 말씀대로 좋은 에너지 얻을 것 같고 또 하면서 이것저것 또 물어보면서 뭐 장단점 같은 것들 또 이런 실생활에서 도움되는 것들 물어볼 수 있을 테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크루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어쨌든 또 뭐 러닝 열심히 하고 나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든든하게 뼈의 장국 추천해드렸습니다. 뭔가 좀 뼈의 장국은 실패 없고 먹으면 든든하고 뭔가 좀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뛰더라도 다시 좀 에너지 다시 복구해가지고 열심히 좀 진득하게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뼈의 장국 추천해드렸고요. 내일의 막 코너는요.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드리고요. KBS 쿨 FM 한해의 키스터 라디오 홈페이지 내일의 맛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는 보이넥스도어의 콜미 듣고 올게요.

0: 뽀뽕.
1: 모든 인쇄 가능한
2: 성원 에드피아.
1: 온라인 주문 간편한
2: 성원 에드피아.
1: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2: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즐거운 DJ 제니크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을 짓누르는 거창한 고민이나 무거운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로든 자유롭게 날아가 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오늘 밤만큼은 그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제니트와 함께 주파수 넘어 흘러나오는 음악에 마음을 맡긴 채 자유롭게 날아올라 보는 거 어떨까요?

0: 시간을 보낼 계획이신가요? 제니크는 여러분의 사연을 읽으며 밤을 보낼 생각이에요. 지구 곳곳의 목소리를 저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이 저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인터넷 콩, 그리고 KBS 플러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2주의 앨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면 되는 데까지. 쭉 들려드리는 여기는 은하수 레코드샵.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음악부터 들려드리는 이상한 음반 가게. 지금 오픈했어요. 매주 토요일 함께하는 은하수 레코드샵. 오늘은 따끈따끈한 새 앨범을 들어보려고 해요. 바로 지난 7월 15일 발매된 권진아의 Save Me 앨범입니다. 이 앨범에는 삶에 대한 그녀의 깊은 성찰이 담겨 있는데요. 매혹적인 권진아의 목소리와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보면 어떨까요? 바로 들어볼게요. 권진아의 Hook & Change, Monster.

0: 은하수 레코드샵 권진아의 새 앨범 세이브 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앨범에는 총 5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남은 3곡도 마저 같이 들어요. 권진아의 레인 온 미, 87 데이즈, 돈트 세이브 미.
1: 이 사랑은 너의 발 밑에 두고 시작해.

많이 떨어지셨을 텐데, 아기 건강도 중요하지만 어머니 몸도 꼭 잘 챙기셔야 합니다. 6013님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노래, KC 머그그라브즈의 레인보우 추천드립니다. 제니크

0: 컨버세이션 X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사연 하나 더 읽어볼게요. 박영태 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무척 오랜만에 좋은 음악 듣고파 왔어요. 이 밤에 이렇게 좋은 음악 들을 수 있어서 넘넘 감사해요.
0: 오랜만에 찾아와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테이션 X에 오랜만에 왔다는 건 그동안 바쁜 일상을 보내셨다는 거겠죠? 제니트와 함께 푹 잠들길 바라며 오늘 끝곡으로는 성시경의 자장가 띄워드려요. 그럼 저는 내일도 여러분과 주파수를 맞출게요. 우리는 내일 더 나아질 거예요.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5: 세종.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5: 세종.
4: 판촉물 굿즈는 세종.
5: 세종
4: 세종
5: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5: 세종 기프트.
3: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이집 근처에 있는 그 이렇게 시나 요런 데서 운영하는 도서관 갔던 기억은 납니다. 저도 그냥 가서 이렇게 분위기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책 읽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책이 마지막이었네. 모순. 모순 이 책이 마지막이었어요. 아, 읽으면서 책을 읽는 나의 모습에 한번더 취하면서 그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와서 책을 읽어야겠다 했는데 네, 그때가 마지막이었네요. 네. 아, 모순 재밌었는데. 네. 모순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소개할 수 있는 책이 그 책밖에 없어요. 읽은 책이 없어가지고. 2431번님께서 장래 희망이 폴킴인 9살 우리 아들. 매일 늦잠 자는데 폴디가 큰 소리로 좀 깨워주세요. 아침잠이 많아 스타일이에요. 이름은 시연입니다. 시연아, 일어나.

주말에 소개하는 새로 나온 에세이에 이어서 적재 권진아 빛나는 당신을 위해 듣고 왔습니다. DJ가 이렇게 많은 덕목을 써야 되는지 몰랐어요. 저 진짜 일주일 휴가 주시면 저 경상도 좀 다녀올게요. 나 가서 배워야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어렵지? 나 한국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은 6913님의 사연이었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거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여동생을 생각하는, 그래도 띠동갑이 넘는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늦둥이겠어요. 여동생에게 용돈도 주고 고기도 사주고 마음 표현도 해도 된다.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취업 준비도 하고 있고 마음고생하는데 티도 안 내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매일 마음 표현, 저처럼 매일 이렇게 마음을 티내는 사람들한테는 너 그만 좀 말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말 안 하는 여동생이면 좀 티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이 사연을 보내신 분도 이렇게 좀 감정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뼛속까지 무뚝뚝한 갱상도 남자입니다. 우리 갱상도 남자들 다 바뀌어야 돼요. 네, 감정 표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병나요 속에.

저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는 서로 너무 많이 해서 싸울 수가 있거든요. 안 해야 돼요. 좀 줄여야 돼요. 네. 괜히 한 마디 했다가 두 마디 날아오고 두 마디 듣고 열 마디 날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지는 새로 나온 에세이,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들려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옥님께서 저희 큰딸은 표현도 잘 안 하고 무뚝뚝한 K장녀인데요. 얼마 전에 남친이 생긴 것 같아요. 방에서 통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로 애교란 애교는 다 부리더라고요. 엄마랑 아빠한테도 좀 그래봐라. 아, 뭐 K장녀. 이 K장녀가 주는 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약간 어깨도 무겁고 뭔가 좀 어른스러워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K장남이긴 합니다. 근데 비록 K장남이긴 하지만

0: 귀찮은데 맛집이 나가? 아니야, 옷도 없는데 쇼핑이나 해? 기왕 나가는 거 기차 타고 멀리 갈까? 오랜만에 제주도도 땡기는데 아 그냥 해외로 가버려? 고민할 시간에 일단 나가세요. 어디 가요? 가요당장!
1: 김태호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결혼 전 취미가 스쿠버

스텔라 장의 Reality Blue 듣고 왔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노래를 우울한 노래를 쓴 거예요? 네, 현실로 돌아오니까 우울함만 날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도 여러분 가요광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때요? 방금 멘트 좀 괜찮지 않았어요? 0503번님께서 여행을 앞두고 갑자기 얼굴에 울긋불긋 알러지가 올라왔어요. 급하게 피부과 다녀왔습니다. 주사도 맞고 연고랑 약도 받아왔네요. 왜 꼭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피부는 말썽일까요? 지금 0503번님 사연을 들으니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저도 정말 그 이제 막 일이 바빠져서 정말 쉴 틈 없이 이제 스케줄을 하던 곳이기에 꼭 스케줄이 끝나고 이제 뭐 한 이틀 쉰다거나 뭐 아니면 휴가를 받아서 뭐 잠깐 놀러 가는 그때 갑자기 이제 이 알러지 반응들이 막 올라오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일할 때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가 아 나 이제 내일부터 쉬는구나 하는 그 긴장감이 풀리면서 이 반응이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참 억울하지 않아요? 놀러 갈 때 다 그 면역력이 다 좋아져서 없어지고 차라리 일할 때 발 알레르기 올라왔으면 좋겠어. 근데 또 막상 일할 때 알러지가 올라오면요,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약도 받으셨고 주사도 맞으셨으니까 여행 안전하게 무사히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장환님께서 한 학생이 비를 맞으며 저의 가게 앞을 지나가길래 급하게 비닐우산을 쥐어줬어요. 그러곤 나중에 빌려줬던 우산과 함께 막대사탕을 주고 가더라고요.

엔하이픈의 폴라로이드 러브 듣고 왔습니다. 폴킴의 플레이리스트 주말에 한 곡씩 공개할게요. 폴 인 뮤직. 이번 주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티스트 폴킴의 노래 추천 타임입니다. 오늘 제가 데려온 친구, 이 노래는 저도 이 노래를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라디오, 혹시 그게 가요광장이었을까요? 그래서 듣자마자 너무 좋아서 저장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노래만

아니 아니구나. 아, 근데 감성 있다. 차 안에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테이크아웃해서 마시니까 약간 나만의 카페 이런 것 같아요. 테이블 같은 것도 있으시고 준비가 상당히 철저하신데요. 아, 근데 에그타르트 너무 맛있게 생겼다. 0290번님의 신청곡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브라운 아이즈의 With Coffee.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8077번님께서 저는 편의점 신상 디저트가 나오면 꼭 한 번씩 먹어봐요. 성공보다 실패가 많아도 궁금해서 또 사게 됩니다. 신상의 유혹은 못 참겠어요. 폴디도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일단 먹어보는 편이에요. 저는 음식도 다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정말 너무 싫어하는 혹은 못 참겠는 향이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트라이 해봅니다. 뭐 물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 나가면 벌레 구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조금 어려운데 그런 거 아니면 이 먹어보는 것도 하나의 어쨌든 그 저한테 데이터가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좀 방금 좀 멋있는 말이었죠. 이 맛도 데이터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셰프스러운 말이었나요? 자, 여러분, 균성님 곧 만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광고 듣고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시작할게요.
2: 팀장님, 이 제너도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3: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2: 이 제너도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0: 김경호 선배님만 듣다가 갑자기 형 진짜 원래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1: 아우 감사합니다.
0: 아니 이 목소리 시킬 걸 우리 다른 목소리 시켰어요. 대.
1: 아 이거 너무 너무 감사해요.
0: 다른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1: 아 진짜요? 이게 저고 그게 다른 사람인 거.
0: 그러니까 아, 내가 그. 아 여러분 우리 형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균성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코너 소개부터 해볼게요.
1: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저요 저요.
1: 추억의 명곡들을 들으면서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추억의 노래들 지금 보내주세요.
0: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 노래까지 모두 좋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첫 번째 사연 가볼게요.
1: 0578님의 사연입니다. 요즘 서인영님이 다시 대세가 되면서 털기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솔직히 털기춤의 원조는 백지영 언니입니다. 데뷔곡 선택 때는 깃털 달린 상의를 입고

0: 그럼요.
1: 그냥 듣자마자 이건 대박 나겠다. 이게 그냥 바로 느낌이 오잖아요.
0: 이 제목처럼 진짜 귀에 달콤함을 주는 느낌도 있고.
1: 그리고 태균 씨가 또 원체 잘생겼고
0: 몸이 좋으시잖아요.
1: 몸도 엄청 좋고 이 친구가 또 골격이 엄청 커요.
0: 맞아.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네. 태균 씨와 제가 알기로 제가 동갑일 거예요.
1: 아 그런가요?
0: 네. 근데 그분 너무 체격이 좋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가까이 안 가고 있어요. 볼 기회도 거의 없었지만.
1: 아 그런가요?
0: 네.
1: 태균 씨가 키도 크고 진짜
0: 남자 정말 너무 남자.
1: 골격이 약간 뭐랄까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장군 같아요.
0: 아 맞아.
1: 그러니까 이제 키 큰 어떤 지영이 누나와 또 무대에서 되게 어우러질 수 있었죠.
0: 아 조합이 좋죠. 네.
1: 지영이 누나가 힐까지 신어버리면 웬만한 남자보다 훨씬 커지거든요.
0: 아 그러시구나.
1: 그럼 애초에 키가 크시니까.
0: 아니 댄스곡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발라드곡 그리고 OST 곡들이 너무 많죠. OST 빼놓으면 섭하죠.
1: OST의 여왕이시죠 사실.
0: 맞죠 맞죠. 네. 2006년에 발매된 사랑 안해라는 곡이 발라드 여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슬퍼 이 노래. 다시 만날 수가
1: 없어서 사랑할 수 없어서. 아 목소리가 너무 너무 사기 아니에요?
0: 약간 진짜 이별하고 부르는 것 같아요.
1: 목소리 자체가 너무 슬퍼. 너무 막 가슴을 막 후벼 파요.
0: 그리고 이어서 총 맞은 것처럼 이 노래가 또 대박이 났습니다.
1: 아 이 노래가 시혁이 형이 쓴 노래잖아요.
0: 아 그래요?
1: 네네.
0: 진짜 잘 쓰신다. 아니 이 아이디어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말 들은 거 있어요. 막 외국에서는 이 가사가 이해가 안 된다고. 왜냐면 미국은 정말 총을 소지하는 나라니까.
1: 그죠. 총기가 합법화된 나라인데.
0: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총이 없으니까 이 노래가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그렇죠. 다가올 수 있지 않았을까.
1: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것들로 만약에 넣어봐요. 그럼 너무
0: 김치 싸대고 맞은 것처럼 드라마에 자주 나오니까요.
1: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총 맞은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감성적으로 네. 또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2009년에 KBS 드라마 아이리스 OST로 잊지 말아요.
1: 아 명곡이다.
0: 진짜 좋아합니다.

0: 백지영의 Dash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춤 제가 춤을 못 춰서 그렇지 제가 춤만 출 수 있었으면 춤 췄을 것 같아요.
1: 아이 잘 추시면서 왜 그러세요?

0: 못했지만 그 제 여동생 그 학교에서 장기 자랑하거나 춤출 때 여학생들이 네. 무조건 I'm Your Girl 아니면 Oh My Love 둘 중에 하나였어요.
1: 이 노래 두 개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때 당시에 네. 타이틀 듣고 후속곡을 들으면 타이틀은 타이틀곡 느낌이다. 네. 후속곡은 후속곡 느낌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노래는 이건 그 타이틀에서도 되는 노래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저는 타이틀을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는 어떤 노래가 타이틀인지 지금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1: 아, 그럴 수 있죠.
0: 두 노래 다 좋으니까 뭔가 타이틀이라는 거를 안 정해놨었어요. 그리고 춤이 진짜 유명했던 게
1: 네.
0: 나를 믿어주길 바래 약간 이렇게 PT체조 하듯이
1: 그렇죠, 그렇죠.
0: 벌렸다가 들어왔다가 벌렸다가 들어왔다가
1: 그러니까 멜로디는 굉장히 부드러운 멜로디인데 네. 춤은 되게 과격하게 췄던 거 기억나세요?
0: SS의 매력이 네. 바로 그

0: 누나들의 정말 저의 최애 앨범은 네. 러브입니다.
1: 러브.
0: 아, 예, 예, 예. 아, 나 이 뮤비를 보면서 정말 우리 누나들 혹시 천사였나? 천사인가? 사람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 저 진짜 했었어요. 꿈에서 나 유진이 나 꿈꾸고 그랬잖아. 그,

0: 이때 전주에 나오는 바다
1: 맞아.
0: 예, 그...
2: 그렇죠, 그렇죠. 애드립이 너무 예술이었죠.
1: 아, 우리 바람나는 그때 항상 이렇게 싸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가 노래를 제일 잘하냐? 바다다. 전 바다파, 강경 바다파로 항상 싸웠죠 친구들이랑.
0: 아, 네. 옥지연파냐 바다파냐 했을 때.
1: 옥지연파 바다파 그리고 또 강타파 그다음에 태우파 뭐 이런 거 있었어요.
0: 거기서 어디였나요?
1: 저요? 아 몰라요. 난 아무튼 바다파였어요.

0: 그러나요? 진짜 똑같습니다.
1: 장난 아니시잖아요, 진짜.
0: 어, 진짜. 그리고 아, 뭘 아, 나 최 아까 최애 앨범이라고 했는데 나 몰라요. 이 앨범도 내 최애예요. 4집 타이틀곡 감싸 안으며. 진짜 높다. 아니 라이브하기 너무
1: 아 여기서 약간 다른 느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0: 맞아. 아니 라이브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 노래는.
1: 근데 시작부터 질러야 되니까.
0: 제가 예전에 그 인터뷰하신 거 봤는데 이 노래를 내기 위해서 독방이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연습을 딱 하고 나가서 녹음하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높으니까.
1: 근데 전체적으로 비트가
0: 아 이때 이게 얼마나 세련이에요.
1: 고급스러워 진짜. 이 비트가.
0: 그리고 아, SS는 뮤비를 꼭 보셔야 됩니다. 뮤비가 너무 예뻐.
1: 그때는 또 그런 뮤비 아니었나요? 앞에 그냥 조명 팍 터트려가지고 다 하얗게 나오는
0: 코가 안 보이고 눈동자에 그냥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난 진짜 진짜 그렇게 생긴 줄 알았잖아요.
1: 아예 어떻게 그럴 수가 없죠.
0: 요정이 우리 요정이니까.
1: 아 진짜요?
0: 요정이니까. 그리고 여름이 되면 아 저는 이 노래 무조건 듣습니다. 꿈을 모아서.
1: 꿈을 모아서. 줄게요
0: 나의 모든 사랑을. 아 나 이대로 돌아가고 싶다.
1: 야 바다 누나 목소리도 진짜 너무 사기 캐릭터 아니에요?
0: 나 이때 서울에 안 살았던 게 너무 후회가 될 지경이에요. 따라다녔어야 되는데.
1: 야
0: 그리고 사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ES 노래가 세련된 게 많아서 그런지 Dreams Come True는 에스파가 그리고 Be Natural은 레드벨벳 시 리메이크를 했었죠. 아, 비내추럴 얼마나 세련되고 고급진지 아세요?
1: 한 소절 불러주세요.
0: 이 맘에 있는 세상과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보여지는 풍경들과 느낄 수가 있는 모든 걸 뭐 이런 건데.
1: 우와.
0: 단발머리하고 머리 짧게 하고 나오셔가지고 정장처럼 막 나 우리 SS 누나 얘기하니 갑자기 아까 백정 선배한테 너무 얘기 안 한 것 같은 나 너무 얘기 많이
1: 지금
0: 해요?
1: 지금 너무 찐텐이에요 찐텐.
0: 나 진짜 혼자서 2시간 동안 SS 얘기할 수 있어요. 나 그 정도로 팬이에요. 저희는 노래 듣고 4부의 코너 계속 이어가 볼게요. SES의 Dreams Come True.

0: 오랜만에 주장했는데 26년째 노래해줘서 너무 좋아요. 미소천사 화이팅!
1: 진짜 아 미소천사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0: 그러게 말이에요.
1: 성시경의 미소천사는 진짜 뭐다?
2: 전 시대 최고의 댄스곡 뭐다? 뭐다? 뭐다?
1: 이 뭐다 이걸 유행시킨 것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 요즘에도 공연에서 빼놓지 않고 부르신다고 합니다. 관객들 너무 좋아하죠.
0: 조금 불러야죠.
1: 이 노래 안 하면.

0: 나. 야, 폴킴 씨 목소리로도 너무 좋겠다 이 노래.
1: 아, 저의 교과서죠. 성시경 선배님은. 와. 저의 갈 길을 제시해 주신.
0: 우리 발라드 가수들에게도 다 그런 선배님이죠.
1: 그렇죠.
0: 시경 형은.
1: 그리고 성시경의 청량한 노래 하나 더 있죠.
0: 네.
1: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저도 이거 리메이크를 했었고.
0: 그렇죠.
1: 아, 이 노래는 저희 팬분들이 진짜 좋아해 주셨습니다. 전 좀 이렇게 좀 힘있게 불렀어요.
0: 아우, 너무 좋아.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댄 건 나를 느끼게. 약간 그 폴킴 씨 그 뒤에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
1: 아 있어요.
0: 그 매력이 있어요.
1: 근데 저는 그걸 너무 버리고 싶어서
0: 왜요?
1: 오랫동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0: 그거 버리지 마세요.
1: 너무 이렇게 쪼는 쪼이는 것 같아요.
0: 그거 색이에요, 색.
1: 아 그래요?
0: 그럼요. 그게 킥이에요.
1: 아 킥이에요?
0: 왜? 그런 게 하나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만들고 싶어서 못 만드는 건데 그걸 왜 버리려고 해요?
1: 그렇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노래 네. 소절 소절마다 그 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아니 적당히 센스 있게
1: 한두 번씩만
0: 한두 번씩
1: 한두 번씩 아 네. 한두 번씩은 의도로 넣을게요.
0: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저는 그게
1: 진짜
0: 네
1: 성시경 선배님 하면 제가 떠오르는 이야기들 중에 참 그때는 어떤 가수의 데뷔 무대를 봤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성시경 선배님의 내게 오는 길 그 데뷔 무대를 저는 봤던 기억이 납니다.
0: 아 그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1: 요즘에는

0: 이건 나 아닌데 난 아,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1: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찾는 게 문제입니다.
0: 아,
1: 네.
0: 아 진짜
1: 나 방금 말 잘했죠.
0: 아 그, 어. 그런 그 말도 너무 위로가 되는데 진짜로 이 맛을 낸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1: 에? 형의 쓸데없는 걱정은 지나쳐버릴게요. 그리고 또 대표곡 이거 뺄 수 없죠. 정말 남성분들이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얼마나 부른지 거리에서

0: 성시경 선생 노래 너무 어려운 게 지르면 안 되는데 높아.
1: 그게 진짜 어려워요. 맛을 그러니까 내는 게.
0: 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지르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1: 쉽지 않죠.
0: 근데 보면 형님은 이렇게 막 선배, 그 성시경 선배님은 막 애써서 안 들으려고 애쓰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형은 또 지른 막 표정이랑 이런 거는 되게 이렇게 막 탁 지르시는 것 같은데 소리는 너무 예쁘고
1: 진짜 계속 듣게 되는 목소리예요.
0: 맞아요. 정말. 질리지 않고
1: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0: 한창 너튜브에 이제 그 메들리처럼 네. 그 노래 쫙 이렇게 이어서 불려주는 그런 너튜브 있었잖아요. 저 진짜 선배님 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1: 그때 약간 건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중간중간 멘트도 너무 잘 넣으시고 저도 그거 봤거든요, 영상.
0: 멘트가 노래 같아요.
1: 맞죠?
0: 멘트가 녹아내립니다.
1: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0: 네. 저희는 송님의 신청곡 한번 들어볼게요. 성시경의 미소천사. You make my heart keep bumping. I can't stop myself loving you.

0: 암은 2PM이었어요.
1: 오.
0: 아시죠? 이 시대 최고의 짐승돌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옥태견이요. 오호호. 살면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사랑한 연예인입니다. 태연을 사랑하며 엠블랙의 이준도 잠깐 품었다가 몬스타엑스로 갈아탔습니다. 특히 션우.
1: 아, 일관성이 있다.
0: 그렇죠. 션우도 아시죠? 요즘은 에이티즈를 사랑합니다. 말 안 해도 누군지 아실 거예요. 최선! 이 모든 최애 노래들을 다 신청하고 싶지만 그래도 가장 오래, 가장 깊게 사랑한 2PM의 Again and Again을 신청합니다.
1: 의리 있다. 근데 되게 뭐랄까 2PM 노래를 선택하시긴 하셨지만 정말 많은 곳을 방황하셨네요, 이분이. 시간을 알뜰살뜰 잘 쓰셨네.
0: 근데 그 시대에 또 그 타이밍에 다 진짜 짐승돌로 다 이렇게 계보를 이어왔어요.
1: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분은 아 물론 그 음악이 별로라는 건 아닙니다. 그 눈으로 음악을 들으셨네. 음악을 보셨네.
0: 아 중요하죠.
1: 아 그럼요.
0: 시각적인 거 중요하죠.
1: 아, 그럼요, 그럼요. 네.
0: 아 근데 요즘 진짜 최산 씨 장난 아니더라고요.
1: 이 but 이거 있잖아요.
0: 아 그리고 눈빛이
1: 이 눈가에 한 이 메이크업 때문인지 정말 약간 발그레해진 것 같은 이 톤. 이게 약간 이분의 진짜 강점이지 않았을까 이번 노래
0: 그렇죠.
1: 특히나
0: 약간 이렇게 야생적인 것과 부끄부끄한 것이 이렇게 잘 믹스된.
1: 근데 2PM이 진짜 말해 뭐예요 난리도 아니었죠. 2008년 데뷔곡 10점 만점에 10점. 그래도 약간 개구장이 같은 컨셉이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0: 그리고 진짜 신나잖아요 이 노래.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노래.
1: 뭔가 정말 소년, 소년미가 넘치는 그런 느낌이었다가 2009년 Again and Again으로 컴백을 하면서 짐승돌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대요.
0: 아.
1: 이때는 진짜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정말 모두 팬이었던. 맞아. 남자들도 2PM 따라하려고 많이 했었죠.
0: 아 진짜 멋있었어요. 이 Again and Again 이 노래는요 제가 예전에 진영이 형 콘서트에 갔거든요.
1: 네.
0: 근데 진영이 형이 어떤 코너에서 건반을 막 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준 노래를 부르게요 막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막 불러요. 막 이기찬 선배님 노래 막 부르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2PM 노래를 부르는데 Again and Again and 이런 느낌이잖아요.
1: 오, 잘한다, 좋다.
0: 그런데 진영이 형 어떻게 부르는 줄 알아요?
1: 어떻게
0: 진짜 이렇게 부르셨어요?
1: 아 근데 또 JYP는 그 액센트를 안 주면 또 우리 서운하잖아요.
0: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많이 놀랐던 기억

0: 것 같아. 아무가 안 해.
1: 혹시라도 이거 영상 갖고 계신 회사 직원분 계시면 저희한테 공유 좀 해주세요.
0: 저 인스타에도 올려놨어요.
1: 아 있어요?
0: 연습 영상 상권형이랑 한 거 올려놓긴 했었어요.
1: 여러분 우리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기로 해요. 아 저희 이제 형 보내드려야 돼요.
0: 네.
1: 벌써 갈 시간이 됐네요.
0: 아 항상 이 시간은 너무 네. 재밌어서 그런지 너무 시간이 빠르게.
1: 아니 형 덕분에 또 이제 이 가요계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을 수 있어서 저는 항상 즐겁습니다.
0: 아 참 우리 진영이 형.
1: 네.
0: 어겠네 너 겠네 너.
1: 자 저희는 균성님 보내드리면서 2PM의 Again and Again 들을게요. 형 다음 주에 만나요.
0: 감사합니다.

0: 5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날엔에서 달콤한 디저트, 하루를 채우는 한입 소열이 베이글에서 베이글 세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를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가광초대석 너를 만나, 청량미 가득한 신곡 스니커즈로 컴백한 루네이트와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는 없지만 방송 끝나고 나서 KBS 쿨 FM 너튜브에 영상 업로드 할 거예요. 루네이트의 깨발랄한 모습 너튜브로 꼭 확인해 주세요. 김윤희님께서 너무 더워서 마트로 피신 왔어요. 시원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날이 덥다 보니 자꾸 찬 음식만 찾게 되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름철의 음식은 태양보다 뜨겁게. 날이 더워지면 우리 몸은 땀을 내면서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데요. 열이 빠져나간 몸 상대적으로 차가워지겠죠. 이때 찬 음식까지 먹으면 탈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몸의 온도와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역시

0: 원타임 핫뜨거. 7월 25일 토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영호 씨, 취업해서 처음으로 제 돈으로 가족에게 누룽지 삼계탕 쐈습니다. 제가 한턱 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자랑도 하고 가족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말복 때도 또 사줄 거냐고 물으시는 아버지. 아버지 글쎄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 가족의 전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초복, 중복, 말복은 무조건 우리 영호가 누룽지 삼계탕 쏘는 걸로다가. 아유, 뭐 그런 거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메뉴 선정도 좋았네요, 이영호 씨. 취업 축하합니다. 아이스 금이라떼 한 잔 보내드려요. 사랑하기 좋은 날 토요일 저녁 소품지피 뮤지션 심연보 씨와 3부 4부 음악 얘기 함께 나눕니다. 잠시만요.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교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에 위제로
3: 일양약품.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7월 한 달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벤트입니다. 특명 금일을 찾아라.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시면 어떤 열차, 어떤 칸에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액자 광고가 걸려 있을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찰칵 사진을 찍어주세요.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드는 샵 8910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가 됩니다.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에겐 무조건 배달음식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4: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에 꼭 한번 사연을 보내보고 싶었습니다. 오서연 씨, 개명했는데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새 이름으로 좋은 기운 받아서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어유, 100번도 불러드릴 수 있죠. 오서연 씨, 서연 씨, 이름 예쁘게 개명 잘하셨네요. 오서연 씨에게 좋은 일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뷰티 상품권 보내드리면서 응원도 함께 전합니다. 이선희 씨, 잠옷 하나를 샀습니다. 여태 편한 옷만 입고 잤는데요. 저도 잠옷이란 걸 한번 입어보려고요. 나름 소소한 행복이네요. 내 반쪽이 있었다면 커플 잠옷으로 샀을 텐데 그런 날도 오겠죠? 아, 잠옷 사면서 별별 생각을 다 하셨군요. 맞아요. 잠옷은 뭐랄까 내 돈 내고 사게 되진 않고 이렇게 특별히 가까운 친구가

사랑하기 좋은 날 아름다운 구속 뉴진스 보랏빛 향기 와불 두 곡 들으셨어요. 도서관 서가 사이를 걷는 걸 좋아해요. 수많은 책이 침묵하면서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그 정적 속. 왠지 내 고민들도 작게 느껴지거든요. 세상은 참 소란스럽지만 그 소음 속에서도 자신만의 고요함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사연이 차분하고 여러분도 느끼셨죠? 밝고 귀엽게 사연 보내주시는 것도 물론 좋고요. 경쾌하신 분들 물론 좋은데, 야, 이렇게 침착하고 뭐랄까? 글자체로 치면 고딕체랄까? 뭐 이런, 그리고 좀 굵은 채 아니고 가느다란 채일 것 같고, 이렇게 또박또박 한 자씩 잘 쓰실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야, 이런 사연 진짜 좋습니다. 이러면 진짜 더위도 좀 덜 느껴질 것 같고. 아니, 얼마 전에 만난 그 선재 스님이 그 자리에 오신 모든 관객들에게 알려주신 게 있는데요. 너무 덥잖아요. 그럼 막 우린 손부채질하고 막 손풍기 틀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신대요, 스님은. 무엇인가가 어떤 기운이요. 내 머리 위로 올라간다. 내 얼굴에서 머리 위로 올라가고 정수리에서 뒤로 넘어가고 어깨, 허리, 엉덩이를 타고 발끝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앞으로 발 위로 무릎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세 바퀴를 천천히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돌리고 그냥 마음으로 돌리는 거죠. 그럼 시원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하고 그 자리에 계신 한 100 몇 분? 한 200여 분은 안 됐는데 다 같이 해봤는데 진짜 아무도 손풍기나 아무도 손 부채질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더울 때 차분하게 0216 이분처럼 도서관 서가 사이를 걷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선재 스님의 비법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진짜 효과가 있다니까요. 비누 세트 이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모기 소리가 들리는데 막상 잡으려고 하면 안 보이고 해서 셔츠 올려... 뭐죠 이건? 아니 그림 상상하게 되잖아요. 굳이 이걸 또 알려주셨네. 셔츠 올려서 배를 드러내고 모기가 좋아하는 향수 뿌렸습니다. 모기에게 몇 방 물려 희생하고 드디어 잡았습니다. 배랑 다리는 간질거리지만 제 덕분에 가족들 편히 자게 되어 뿌듯했어요.

내가 어차피 저는 혼자 사니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아, 그리고 저도 선물 받아서 이거 이렇게 모기한테 물렸을 때 붙이는데요. 이렇게 약간 스티커처럼 생긴 체크무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패치가 있어요. 조그만 거 한 엄지 손톱보다 좀 커요. 모기 물리고 그걸 탁 붙이잖아요. 안 간지러워요. 아,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그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조은영 씨에게 비누 세트 보내드릴게요. MSG 워너비 바라만 본다. 홍대광 잘 됐으면 좋겠다.

0: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토요일 3부 막 시작했어요. 소품집 비 잠시 후 시작할 텐데요. 듣고 싶은 선곡 주제 여러분이 정하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홈페이지 소품집 비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좋아요. 방송에 소개된 분에게는 저희가 좋은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뮤지션 심연보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사랑.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주말에 음악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드라이브를 갈 때도, 밀린 집안일을 할 때도, 느긋하게 동네를 산책할 때도 어쩐지 좀 심심하겠죠? 여러분 주말 한 장면에 스며들 그 노래, 오늘도 한 곡 한 곡 정성껏 가져오셨대요. 뮤지션 심현무 씨와 함께합니다. 소풍집 비.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심현무 씨 오셨습니다.
1: 네.
0: 음악도 주말에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주말에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또 뭐 있을까요?
1: 주말에 이거 없으면 안 된다.
0: 배달 앱.
1: 그러니까 마음은 약간 네. 아, 뭐 책, 뭐 LP 뭐 네?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0: 네.
1: 현실은 이제 뭐 스마트폰,
0: 그렇죠.
1: 배달 앱,
0: 네네.
1: 뭐 OTT,
0: 예 네, 맞아요.
1: 뭐 이런 거.
0: 어 맞아요. 네. 네.
1: 배달 앱으로 주문한 애를 받아서 OTT를 켜고 앉으면 그곳이 천국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우리 집, 우리 방 이게 최고예요.
1: 그렇죠.
0: 어딜 나가요, 어딜.
1: 네, 맞아요. 에어컨 틀어놓고.
0: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1: 오늘 주제 제가 지금 에어컨 틀어놓고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주제가 이런 겁니다. 이게 이런 주제가 있네요. 가전제품에게 보내는 어떤 세레나데 같은 건데요.
0: 네?
1: 이 진짜 소품집 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연입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492님이 보내주셨는데 여름이 깊어갈수록 가전제품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어요.
0: 아~
1: 어떤 빨래든 향긋하게 말려주는 건조기, 집안 공기를 뽀송하게 바꿔주는 제습기,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때 대신 움직여주는 로봇 청소기, 그리고 식기세척기. 이 친구들과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습니다.
0: 아~
1: 소중한 가전제품들에게 노래로 제 마음을 대신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너무 와닿네. 나는 이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 했더니 너무 와닿네요.
1: 아니 저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들 속에도 엄청 가전제품 많이 들어가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뭐 스마트폰 얘기하고 TV 얘기하고 네. 뭐 에어컨 얘기하고.
0: 그러네요.
1: 생각해보니까 저도 사연을 보고 그러네. 진짜 우리가 엄청 많은 가전제품들을 별다른 생각 없이 너무 편리하게 잘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진짜 여름 막 너무 덥고 막 습하고 막 에어컨 발명한 사람한테 진짜 고개 숙여 인사드리고 싶다. 발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뭐 이런 거.
1: 진짜.
0: 예. 네.
1: 뭐 에어컨뿐만 아니라 진짜 다양한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0: 야.
1: 그래서 진짜. 뭐 그런 얘기들.
0: 예. 네. 발명한 분들에게도 감사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얘들 고마워 이 노래들. 진짜.
1: 그렇죠.

0: 예, 뭐 하나 빠지면 당장 불편해지고
1: 그러니까요. 예,
0: 당장 재미 없어지고 예. 당장 지루해지고 뭐 이런 것 같아요.
1: 아유, 이 중에 1번은 뭐예요? 심연보 씨는 건조기, 제습기, 로봇 청소기, 식기 세척기, 에어컨.
0: 근데 저는 안 쓰는 거 이 중에 없는 것도 있고요. 잘 안 쓰는 것도 있고 그래요.
1: 예.
0: 근데 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1번이 에어컨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예. 첫 곡은요.
0: 이런 어떤 자잘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작고 잘 느껴지지 않고 이런 것들 중에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가전제품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서 첫 곡을 이 노래로 골랐고요. 근데 그 건조기 쓰세요?
1: 건조기 없어요. 저 그냥 같이 들어있는.
0: 건조기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1: 네,
0: 저희는 세탁기 오래된 거라서 건조기 네. 따로 하나 샀거든요.
1: 아.
0: 근데 왜 이렇게 줄어요?
1: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제가 이거를 잘 안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건조기에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 있고.
1: 맞아요. 들어가면 안 되는 애들이
0: 있어요. 안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 네. 있는데 그걸 꼼꼼히 읽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귀찮으니까 막 넣는 거예요.
1: 성인 옷이 아이 옷이 돼서 나오고.
0: 아동복이 돼서 나오는데
1: 그러니까.
0: 소재에 따라 뭔가
1: 다르겠,

0: 이것만큼은 나 진짜 없으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커피 머신 같은 것도.
1: 오, 네.
0: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럼요. 되게 유용하고 중요한.
1: 그럼요.
0: 뭐 이런 것일 것 같아서. 브라운 아이즈 노래 중에 위드 커피를 골랐고요. 또 이규호 씨 노래 중에.

0: 브라운 아이즈 위드 커피 이규호 머리끝에 물기까지 아이디어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가전제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줄 노래들. 그래서 이런 노래들을 우리 아는 노래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또 다른 거죠.
1: 그렇죠. 저도 네. 선곡하면서 재밌었어요. 곡 고르면서 아 그래 가전제품 관련된 노래가 있나 이런 생각으로 처음 접근을 했다가 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것들이 진짜 많고 네. 고마워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이어졌었어요.
0: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3부 이제 마무리하는 곡으로는 어떤 곡을 고르셨어요?
1: 요즘 같은 여름에 또 장마 되면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서 에어컨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저는 제일 많이 쓰는 모드 중에 하나가 제습 모드거든요.
0: 중요하죠. 네,
1: 따로 제습기는 없어서
0: 네,
1: 제습기는 네. 없어서 에어컨 모드 중에 제습 모드를 가장 즐겨 사용하고 있어서 요즘 같은 장마 뭐 이런 여름 이럴 때는 특히나 좋은 것 같아서 정인 씨 장마를 골랐습니다.
0: 아 이렇게 가신다고요?
1: 네.
0: 생각지도 못했던 선곡의 방향인데요. 예. 정인 씨는 진짜 오르막길도 그렇고 장마도 그렇고 너무 명곡인데다가 제목도 잘 정하지 않았어요?
1: 너무 잘 정하고 심지어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거 찾아봤는데 네네. 이 장마라는 노래 가사를 그 최자 씨가 쓰셨더라고요.
0: 진짜요? 네, 너무 안 어울리는데?
1: 그래서 이 가사를 아니 물론 뭐 물론 그분들의 음악에서도 어떤 그 가사의 깊은 내공들이 드러나긴 하잖아요.
0: 근데 왠지 최자 씨는 좀 더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좀 이런 느낌의 곡을 쓰실 거, 가사를 쓰실 것 같은데.
1: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나믹 듀오 그 랩 가사들도 보면 뭐 깊이 있는 가사들도 좀 있고 하긴 한데 네네네. 이 장마라는 노래 가사를 저는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었다가 가사가 너무 좋은데 누가 쓰셨지? 하고 봤더니 최자 씨가 가사를 쓰셔서 역시 한 파트 한 분야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야로 건너가도 다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0: 여러분 정인 씨 장마를 가사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토요일 4부입니다. 소품집이 3부에 이어서 4부도 심현보 씨와 함께 할 텐데요. 이 가전제품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치 세레나데처럼

0: 재밌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다 있거든요.
0: 아, 있죠.
1: 너무 네. 고맙고.
0: 그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1: 아마
0: 이런 거.
1: 모르긴 몰라도 혼자 사시는 어른들은 로봇 청소기한테 진짜 고마우실걸요?
0: 아, 로봇 청소기도 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없거든요.
1: 저희도 없어요.
0: 엄청 편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1: 그러게요.
0: 네. 요새는 그것도 기술이 되게 좋아져서 네. 막 스팀 나오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1: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쓱 들어간다고 했는데.
0: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엄청 다양하대요.
1: 우리 로봇 청소기 안 써본 사람들끼리 또 지금. 자, 다음은 어떤 가전제품에게?
0: 이번 곡은 그 제가 결혼한 지 10년쯤 넘었거든요.
1: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0: 근데 이게 그 가전제품들이요. 한 10년 정도 쓰니까 이제 슬슬 애들이.
1: 아, 그럼 아프죠.
0: 네, 힘들어하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1: 나 바꿔줘 이런 애들 나오죠.
0: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균열, 크랙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좀 덜 시원하거나 뭐 이런 애들이 슬슬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 이게 확실히 아 그치 사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속 이렇게 10년을 매일 써 됐으니 얘네들도 이제 뭔가 탈이 나겠지. 그래서 최근에 뭐 AS 받은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아 그래 진짜 얘네들이 일을 많이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른 곡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10년 전에 일기를 꺼내요. 아니, 진짜 10년 됐네. 우리가 10년 썼네, 이거를. 막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하면서. 네. 아, 이게 진짜 선곡하고 나서 이렇게 몰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막 지금 제가 빗자루로 쓸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맞춰보려고 어떻게.
1: 들어볼게요.

오늘은 낡은 책상 서랍에서 10년이나 지난 일기를 꺼내어 들었지. 왜 그토록 많은 고민의 낱말들이 그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지. 그 오랜 기록들이 어두운 거미줄에 쌓여있는 동안, 물론 힘겨운 날들도 많았지만 가끔은 깜짝 놀랄 만큼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 지금은 모두 힘겹다고 하겠지. 하지만 다가올 날들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세상은

0: 10년 전의 얘기를 꺼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습니다. 사실 가전제품은 한 10년, 최소 10년 내지는 진짜 오래 아껴 잘 쓰시는 분들은 막 20년, 30년도 쓰시니까.
1: 그렇죠. 사실 이게 잘 관리하고 쓰면 네. 그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청소도 잘하고 필터 관리도 잘하고 그렇게 쓰면 더 오래 쓰시죠. 근데 저희는 그냥 막 쓰거든요. 그냥 방치한 채로 계속 쓰니까 네. 얘네들이 좀 일찍 뭔가 약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0: 가끔 왜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35년 전에 쓰던 선풍기를 아직도 쓰고 있어요 하면서 아. 골드스타 막 이런 거 나올 때 어떻게 관리하신 거야? 이런 분들은 막.
1: 관리 그죠? 잘하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것도 맞아요. 관리 잘해서 타시면 되게 오랫동안 잘 타시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저처럼 막 타는 사람들, 잘 모르고 막 타는 사람들은 네. 좀 이렇게 쉬이 망가지게 하는 그런 건 것 같아요.
0: 네. 아무튼 성격 나옵니다. 다음 곡은요?
1: 신승훈 씨 노래 중에 나비효과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0: 알아요. 예.
1: 나비효과 노래 가사에 그런 게 나와요. 리모컨을 들고 TV를 보다 드라마가 슬퍼 끄고 말았어. 이런 가사가 나와요.
0: 아, 그래요?
1: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
0: 뭐 그때 그랬더라면 이런 거 아니에요? 가사가?
1: 그래서 지금 내일 일을 지금 알 수 있다면 이렇게

0: 신승훈 나비효과 김현철 원더풀 라디오까지 들어봤습니다. 요것 쪽은 이제 빠짐없이 가전제품들을 하나하나 챙겨주고 계시네요. 심현보 씨가.
1: 네. 이것저것 다 많이 들었네요.
0: 네. 그러게요.
1: TV를 바꾸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걸로 바꿔야지.
0: 요새 큰 게 화면 큰 게 유행이더라고요.
1: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또 TV가 너무 크면 또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0: 위압감?
1: 어, 위압감이 들어서 너무 큰 얼굴이 있으면 그 얘기를 또 누군가에게 했더니 아니야 일단 한번 봐봐. 크면 좋아.
0: 그게 우리가 옛날 사람이라서 얘기하시는... 옛날에 그때 TV가 이만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거예요.
1: 어, 사람 얼굴을 그렇게까지 크게 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네. 새로 바꾸면 얘기해 주세요. 어떤지. 알겠어요? 오늘 끝곡은요?
1: 어, 여름 안에서 듀스의 노래 골랐어요. 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까 우리 에어컨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날이 더워지니까 에어컨도 그렇고 선풍기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뭐 냉동실도 그렇고 요새 막 정수기도 얼음 나오는 것들도 오,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엄청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우리를 되게 덜 불편하게 하고 신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듀스의 여름 안에서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골랐습니다.
0: 네. 들으면서 여러분 선곡 주제를 여러분이 재미있게 골라주시면 이렇게 심현보 씨도 신이 나서 선곡을 해오십니다.
1: 아, 어저께 해가 하나 더 떴어요. 해가 두 개 됐어요. 무조건 바꿔야 돼. 이제.
0: 아, 빨리 바꾸세요. 네. 자, 심현보 씨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후련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시원한 바람 한 줄기에 기분이 가벼워지는 순간, 다정한 노래와 이야기에 문득 미소 짓는 순간, 평범했던 하루가 특별해지는 바로 이런 순간.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쉴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7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대상별로 분리하는 건 기본. 떡볶이 국물처럼 빨간 얼룩이 묻었을 땐 주방세제로 살살 문질러주고, 섬유유연제도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꿉꿉한 냄새가 나서 양을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무엇이든 공식과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정석대로 차근차근 제대로

0: 있는데 좀 뽀송뽀송하게 말리는 비법이 있나요, 여러분? 저는 그냥 날씨 좋을 때 말린다? 뭐 그거밖에 없었고 그 자취할 때는 대구에서 자취했을 때는 건조기가 그 오피스텔의 기본 옵션으로 있었어가지고 아, 맞아요. 그 제습기. 그래서 홍콩에서 저랑 같이 살던 친구가 어느 날 자기 혁명템을 가져왔다면서 제습기를 이렇게 탁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걸 틀어놓으니까 진짜 물이 금방 차가지고 이렇게 습했다고? 근데 제습기랑 같이 말려도 방 안에서 그거 딱 틀어놓고 말려도 좋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뭔가 빨래 꿀팁 아니면은 말리는 꿀팁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세요. 요즘에 진짜 그 빨래 덜 마른 냄새. 아, 이거 은근 많이 맡아볼 수 있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아무튼. 갑자기 뭔가 주부 구단 같은 그런 대화가 됐는데, 여러분들의 이런 현명한 방법들, 비법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어느새 주말도 가고 있네요, 여러분. 일요일 아침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여러분들의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환영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

날씨 좋은 나라의 고양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2069님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면 뭘로 태어나실 거예요? 궁금하다. 네, 함께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는 동안 생각해보시고요. 노래 틀어드릴게요. 캐스커, 꼭 이만큼만. 한희정, 우리 처음 만난 날.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13년 7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말맞이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9위 존박의 베이비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존박 씨의 목소리 그리고 달콤 달달한 가사가 찰떡같이 어울리는 노래죠.

6위는 국민 가수 이승철 씨의 My Love입니다. 결혼식 축가로도 많이 쓰이는 노래인데요. 실제로 뮤직비디오도 한 커플의

0: girl gone better.
1: 2013년 7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1위는 에이핑크의 노노노! 밝고 희망찬 가사 덕분에 위로송으로 많이 알려졌죠.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2056님께서요. 와, 이번 달 지출 정리를 하고

보면은 기분이 뭔가 싱숭생숭하고 이상할 것 같아요. 고명님도 비슷한 기분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보이 넥스트 도어의 바이럴.

0: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3: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그런 가사가 있었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Okay, it's time that I drop the act. 자, 첫 소절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것은 당신은 일하느라 바쁘고 and got no time, 시간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지 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일하느라 바쁘죠 라는 문장이 You've been busy with your job. 이 문장이었어요. You've been busy with your job.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Or I think love is stupid. 혹은 아니면 나는 I think love is stupid. 사랑은 바보 같다고 생각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 라는 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And I'm not looking for something exclusive. 이 문장까지 들어보셨는데 이 끝부분에 exclusive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exclusive 무슨 뜻일까요? 독점적인이라는 해석이 되죠. 나는 뭔가 독점적인 걸 찾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 라는 건데 지금 이 독점적인 뭔가라고 직역을 하니까 어색하잖아요. 나는 좀 진지한 관계를 찾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 예, 어떠세요? 훨씬 자연스럽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변명일 뿐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왜 우리는 자꾸만 의심하는 걸까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0: it.
1: Every time you're in my presence. 당신이 내 앞에 있을 때마다. Every time you're in my presence. 이해되시죠? I send a flirty you up message. 나는 이 메시지를 보낸대요. 근데 어떤 메시지냐면 a flirty 메시지를 보낸대요. 이 flirty라고 하면 작업용 멘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추파를 던지는 메시지를 보내지. I send a flirty message. 근데 그 작업용 메시지가 대표적으로 뭐였냐면 you up 이거예요. you up 예. 실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메시지의 한 형태가 되는데 너 앉아? 이런 느낌입니다. 앉아? You up? 예, you up? 어렵지 않죠? I send a flirty you up message. 나는 이렇게 작업용 메시지, 추파를 던지는 앉아라는 메시지를 보내지. Why do we keep second guessing? 자, second guessing이라는 표현이 들렸어요. 뒤늦게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자꾸만 의심하는 걸까요? 라는 미션 문장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Why do we keep second guessing? Why do we keep second guessing? 이해되시죠? I think I love you. There, I said it. 난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 그렇게 말했지.

있잖아요. 예, 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그래요. Dance around it 이라는 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We've been dancing around it. 기억나시죠? We've been beating around the bush.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Beat around the bush. 그죠? Beat around the bush. 이 표현을 응용을 해서 We've been beating around the bush. 이처럼 대체 문장 만들어 보실 수 있겠고 우리는 요점을 피하고 있다. 우리는 빙빙 돌려 얘기하고 있다. 라는 상황에 딱 들어맞죠. 두 번째, 당신은 일하느라 바쁘죠. You've been busy with your job. 이거였어요. You've been busy with your job. You've had a lot on your plate. 이처럼 접시라는 단어를 활용을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의 접시에 뭔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산더미같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You've had a lot on your plate. 네, 당신은 일하느라 바쁘다라는 문장을 이렇게 대체 문장으로도 표현해 보시고 세 번째, 왜 우리는 자꾸만 의심하는 걸까요? 라는 가사에서 이 second guessing이라는 표현이 응용이 됐었죠. Why do we keep second guessing? 이 문장이었습니다. Why are we making this so complicated? 아니, 우리는 왜 이렇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걸까? 이렇게도 전달할 수 있겠죠. Why are we making this so complicated? Why do we keep second guessing? 다 통하는 상황 속에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Step 1. 우리는 계속 빙빙 돌려 얘기하고 있잖아요.

0: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브리핑. 두 번째 브리핑은 2026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쇼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이 있던 날 하프타임쇼에 엄청난 아티스트들이 등장해 화제였죠. 쇼의 첫 문을 연 건 팝의 여왕 마돈나가 2000년에 발표한 히트곡 뮤직 이었고요. 이어서 BTS 방탄소년단도 미국 빌보드 차트 핫100 1위를 차지했던 곡 다이너마이트 무대를 성공적으로 선보여서 큰 환호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럼 관련 노래들 들어볼까요? 마돈나 뮤직, BTS 다이너마이트.
1: Hey Mr. DJ, put a record on. I wanna dance with my baby.

마돈나 뮤직, BTS의 다이너마이트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사운드 브리핑! 매주 여러분들께 핫한 소식과 노래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제보도 환영합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그리고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5047님께서요. 아, 저희 남편은요. 제가 뭘 하자고 하면 군말 없이 따라오는 법이 없어요. 오늘도 같이 마트 가기로 했었는데 벌써부터 궁시렁거리네요. 아이고, 지겨워. 아유, 그러게요. 어차피 같이 갈 건데, 그죠? 어차피 같이 따라갈 거면 그냥 조용히 따라오면 되는데. 왜 군말을 붙이는지 저희 엄마 아빠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어차피 엄마가 하라는

선물처럼 반가운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내 취미는 동네 곳곳에 숨어있는 카페 맛집을 찾는 일이다. SNS에서 광고하는 그런 데 말고 진짜 내 돈 내 산 직접 발품을 팔아서 발견하는 걸 좋아한다. 보통 숨은 맛집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다는 거. 해사한 미소를 장착한 사장님이 계신 카페는 100% 무조건 맛집일 확률이 높다. 내가 좋아하는 원두를 쓴다거나 기대하지 않았는데 완전 입맛 저격! 맛있는 메뉴를 발견하게 될 때면 그렇게 뿌듯하고 짜릿할 수가 없다. 오늘은 평소보다 여유로운 주말이니까 동네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까지 천천히 걸으면서 탐색해봐야지. 조금 더 새로운, 그러면서도 딱 내 취향인 그런 카페를 발견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W의 Shocking Pink Rose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KBS 쿨 FM
1: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인터넷
3: 라디오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4: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5: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6: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7: 한국 소비자 포럼 2020

가면 막 이렇게도 먹고 막 부추 김치를 받아가지고 막 요즘 뭐 영상 찍기도 너무 좋잖아요. 핸드폰으로 막 맛있게 먹는 영상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뭐 엄마가 잊었을 때쯤에도 막 부추 김치 넣고 막 계란 넣고 막 밥을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아 왜 또 침이 나와? 맛있게 먹는 그 영상을 엄마한테 이렇게 또 보내주고 하면은 엄마가 얼마나 또 행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선물을 주든 음식을 해주든 이게 해주는 사람의 마음은 그걸 받고 너무 행복한 리액션이거든요. 근데 좀 가끔 무뚝뚝한 분들이 아 난 무뚝뚝해서 그래 하지만 잘 받았다, 잘 먹었다, 너무 맛있다 이런 표현은 그래도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해야 돼요. 또 한 번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엄마들이 꼭 뭐라고? 맛있다고? 아,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엄마가 맛있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듣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좀 짜지 않아? 좀 달지 않아? 아, 이거는 아니 엄마 맛있어. 이 얘기를 또 듣고 싶고 거기서 또 좀 짜긴 하네 하지 말고요. 맛있네요 엄마. 아, 너무 맛있어요. 아니 나는 밥이랑 먹으니까 딱인데 이렇게. 최대한 많이 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자, 한영환님의 신청곡입니다. 이승철의 아마추어 듣고요. 사연 채우기 퀴즈로 오겠습니다.

유기견 영양제 댕이 수락관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주식회사 부성에서 깔끔한 제로곰취 미세차,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호주 건강기능식품 신유빈의 마더네스트에서 프로폴리스 맥스 스프레이 선물세트,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젤,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스마트 블루투스 LED 스트립,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KBS 쿨 FM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감 자극 빈칸 퀴즈 사연 채우기. 오늘의 퀴즈 김민지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김민지 씨께는 저희가 커피 세트를 보내드리면서 사연 채우기 퀴즈 나갑니다. 식디 요즘 매일 출근 가방에 에를 넣어 다닙니다. 오늘은 내야지 하다가 또 참아보자 참자 신입은 다 이렇게 욕먹으면서 배우는 거지 하면서 셀프 위로 중입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보이는 민지씨가 회사 가방 깊은 곳에 품고 다닌다는 이것이 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관두고자 할 때 그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서를 이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작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출근 가방에 흰 비둘기를 넣어 다닙니다. 깜짝 놀라겠다. 2번 출근 가방에 헬륨 가스를 넣어 다닙니다. 주머니가 큰 것보다. 3번 출근 가방에 사직서를 넣어 다닙니다. 3개 보기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고요. 추첨 통해 10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강력한 힌트송을 드리겠습니다. 최애나의 Zig Zag.

0: 후원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주시면 그 빈자리는 허하지 않게 선물로 채워드릴게요. 보내주신 문자 잘 챙겨뒀다가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사연 많이 남겨주십시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콩 게시판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우리 그 빨간맛 궁금해 머니님께서 너무 더워서 낮에 에어컨 켜려고 리모컨을 찾으면 안 보이더니 저녁 되면 리모컨이 어디서 튀어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짠돌이 남편이 숨기는 것 같아요. 하나같이 이렇게 그 더위와 관련된 문자들이 오는데 남편분들이 좀 그러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

1일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직 휴가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냥 뭐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저의 어떤 그 FM 대행진에 대한 어떤 그 충성. 예. 자, 다음 노래는 데몰리션 노래방의 단골 손님이죠. 빅뱅 정식이가 부른 버전으로 마지막 인사를 먼저 듣겠습니다. 밀어 속에 같이 길 이름 빵났지.

김보배님께서 인기 DJ의 빅뱅 사랑 덕분에 빅뱅 코첼라 무대도 찾아봤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이 정도로 빅뱅을 좋아하는데 대체 왜 빅뱅은 저에게 티켓팅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 건지. 아, 놓쳤네요. 이 20주년 그 콘서트를 갔어야 되는데. 아, 참. 자, 데몰리션 AS 센터 오늘 볼빨간 사춘기 여행 빅뱅의 마지막 인사 먼저 원곡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KBS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라디오에도 이런 코너는 없었습니다. DJ의 한맺힌 라이브를 청취자와 함께 듣는 코너 데몰리션 AS 센터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빅뱅의 마지막 인사 원곡으로 들었고요. 자, 이제 코너 속의 코너 데몰리션 퀴즈로 가겠습니다. 데몰리션 노래방에서 제가 부른 라이브 버전을 짧게 들려드릴 텐데요. 중간에 제가 했던 멘트 부분이 효과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잘 듣고 제가 어떤 말을 했었는지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몰리션 퀴즈.

병수 씨랑 절교하세요. 2928님, 지난 겨울 창문에 붙인 단열 뽁뽁이 제거 안 했어요. 어차피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요.

자, 오픈 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 소리 질러! 자, 여의도에서 이름 너무 부르지 마십시오. 오해합니다. 옆에 국회니까 예,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 진출 그 계획이 없습니다. 그 또 동명이인이 계시거든요.

0: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 여수밤바다.
0: 자, 오픈 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 소리 질러! 자, 여의도에서 이름 너무 부르지 마십시오. 오해합니다. 옆에 국회니까. 에.
2: 이름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 추첨 통해서 10분께 선물 챙겨드리고요. 방송 끝나고 FM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시고 선물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식디가 노래로 최선을 다하는데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청취자를 고민하게 만드는 시간 데몰리션 AS 센터. 마지막 곡으로 작년 7월 셋째 주 딱 이제 1년 전쯤에 제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지금 들어도 솜털이 설 정도로 소름이 돋는 바로 그 노래. 저의 중2병을 책임져 주었던 태지 형의 곡 해피 엔드. 록스피릿으로 장마철 습기를 날려버리는 경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원한 노래입니다. 자, 이어서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잠시 후에 같이 들어볼 거고요. 또 이어서 만나볼 최신곡은 2018년에 발매된 BTS의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은 아프리칸 리듬 위에 한국 전통음악의 가락과 정서를 녹여낸 곡이죠. 특히 얼쑤 좋다, 지화자 좋다, 덩기덕 쿵더러러와 같은 국악 추임새를 더하며 한국적인 색채와 세계적인 감각을 동시에 녹여냈습니다. 또 국립국악원에 따르면 BTS가 시상식 무대에서 아이돌 퍼포먼스를 선보인 이후에 국내외 음악가들의 국악기 음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자, 국악 요소를 더해서 큰 사랑을 받은 가요들,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BTS 아이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찰, 넉없이 한 이 가수들 모두 또 우리 문화, 우리 말을 사랑하는 래퍼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네. 이 네 분이 참 같이 또 곡을 작업을 했다는 게 특별하기도 한데요. 원타임의 쾌지나 칭칭에 이어서 불안난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0: 하이피프가스의 별도.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보냉장고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예방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요즘 중국에서 한국 문학, 그러니까 K소설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한 SNS에는 한국 문학 추천 리스트와 이런 글도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소설은 감정의 밀도가 높고 묵직한 현실을 다루는 작품들이 많아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면 책을 읽기 전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그리고 책을 읽기 전 준비하실 일 있으시면 이분과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박태근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박태근입니다.
0: 네. 아무래도 또 이제 업계에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어떤 해외에서의 K문학에 대한 인기 아마 뭐 더 먼저 아시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좀 인기가 많이 올라왔나요?
1: 그렇죠. 최근에는 네. 그 매월 네. 해외에서 출간되는 한국 소설이 두 자릿수예요. 그리고 언어권도 네.

0: 세상이 또 전보다 많이
1: 그렇죠,
0: 높아졌다
1: 뭐
0: 보니까
1: 드라마 보고 노래 듣다 보면 그런 문화에 관심을 갖게
0: 한국의
1: 되고
0: 한국의 어떤 그 스토리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1: 그렇죠.
0: 높아지는군요. 오.
1: 그리고 뭐 한국의 이제 경제적인 정치적인 국제사회에서 위상
0: 네.
1: 뭐 우리가 아는 고전의 다수가 특히 소설은 영어권 소설 있잖아요. 영국과 미국 작품이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소설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18세기, 19세기에 그 나라들이 힘이 셌기 때문이잖아요.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0: 자연스러운 일이네요.
1: 예, 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고 뭐 국방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측면도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영화로 예를 들어도
1: 네.
0: 뭐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뭐 미국 영화의 특징, 뭐 약간 일본 영화의 특징 막 이런 게 우리가 뭐 자세히 정의는 못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한국 문학의 그 느낌은 뭐예요?
1: 세련되면서도 네. 클래식하다인 것 같아요.
0: 오.
1: 한강 작가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0: 네.
1: 굉장히 전통적인 문학의 주제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문장이나 감각은 또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공감하잖아요.
0: 네.
1: 그런 양면적인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이게 꼭 한국 문학의 특질이 아닌 측면도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찾고 좋아하는 어떤 특성 같은 게 있잖아요.
0: 네.
1: 예를 들면 같은 팝이라고 해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댄스를 좋아하면 미국에서 인기와 달리
0: 네.
1: 한국에서 더 인기 있는 가수들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뭐 밴드도 그렇고
0: 네.
1: 그런 것처럼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힐링 소설이 그렇게 인기였어요. 뭐 한국에서도 뭐 불편한 편의점이라든지 뭐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든지
0: 네.
1: 뭐 휴남동 서점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런 작품들이 해외에서도 뭐 두 자릿수 나라에 번역 출간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트렌드가 되게 빨리 바뀐대요. 최근에는 또 스릴러라든지 미스터리 네. 같은 장르물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0: 제일 많이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문학을.
1: 영국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보통 미국보다도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영화도 그런데 네. 자기네 나라 걸 너무 좋아하고 해외 것을
0: 국뽕
1: 네, 많이 들여와서 보진 않다 보니까 주로 영국을 출발로 해서 다른 나라로 퍼지는 것 같은데 영어권을 제외하면 프랑스입니다.
0: 아. 네,
1: 프랑스가 기본적으로 또 다문화라든지 여러 언어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또 문화가 발전한 나라기도 하고 초기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0: 야 그렇구나. 재밌네요. 이제 우리 문학의 이제 어떤 세계적 위상에 대한 얘기를 또 하면서 시작하니까
1: 최근에 재미난 기사가 있었는데
0: 네.
1: 삼국유사가
0: 네.
1: 네덜란드 연구진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영어로 완역이 됐습니다.

0: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 인간이 탄생해서 죽을 때까지 한 생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되게 본질적인 얘기로 들어간 거예요.
1: 네.
0: 이 얘기를 자녀와 나누고 싶어서 그림책으로 만들었던 거죠.
1: 근데 그 지금 자녀의 나이대도 딱 보니까 박태근 본부장님이랑 좀 이제 비슷한 나이대인 것 같고, 그죠?
0: 시대로 보면
1: 1988년에 지금 5살 된 아들이면, 그죠?
0: 그렇죠. 거의 네. 비슷하죠. 동년배죠.
1: 이 책은 이 사연 자체가 책의 내용이랑 좀 연결이 돼 있나 봐요.
0: 맞아요. 책의 내용도 그 별의 아이라는 존재가 지구에 와서 한 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뻔하면 우주에서 그 별의 아이가 네. 지구를 본 거예요. 근데 너무 푸르고 이래서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어른들한테 아, 나 지구 정말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는 특히 우리 별의 사람들은 증기 불꽃처럼 되어 있어서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구에서 살려면 거기서 몸을 얻어서 인간의 아이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네가 인간의 아이로 태어나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일단 넌 지금 몸도 없는데 그 몸을 내가 느껴야 되잖아요. 그리고 증기 불꽃이면 막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도 있고 모양도 바꿀 수 있는데 몸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손, 발 움직이는 것부터 하나하나 배워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너 괜찮겠어? 별의 아이는 용기를 내서 선택하는 거죠.
1: 이야, 그렇군요. 제 작가의 상상처럼 지구라는 이 멋진 곳에서 모든 걸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궁금증이나 아쉬움보다는 이제 즐거움이 더 큰.
0: 아무래도 이제 특히 아이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노년이나 장년을 생각하면 아쉬움, 서글픔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게 많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정말 일상에 어렵지 않은 표현과 뭐 단어들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뭐 몇 장 넘기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이가 이제 자라서

0: 발표하는 음악 27곡. 여기에는 뭐 베토벤, 바흐 뭐 이런 것부터
1: 클래식으로.
0: 그리고 지구와 생명의 진화를 표현한 소리. 또 사진들 이런 것들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이런 음악 몇 곡이나 사진 몇 장으로 정리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을 거잖아요.
1: 그럼요.
0: 고르기가. 그런데 지구와 인류 전체를
1: 역사를 그죠?
0: 예. 네. 그 LP판 하나에 담을 정보만큼으로 줄인다. 이 고민이 여기 이제 들어 있는 거죠. 그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숱한 지구인들의 논의 끝에 그 골든 레코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지금 봤을 때, 50년 지나서 봤을 때 바꿀 게 뭐가 있을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 이런 고민과 기회 끝에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 이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한 대목인데 저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가 희망과 인내를, 최소한 약간의 지성을, 상당한 아량을, 그리고 우주와 접촉하고자 하는 뚜렷한 열의를 지닌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1: 고급스러운 문장이네요. 그죠?
0: 그렇죠. 네. 희망하면서도 인내했고 약간의 겸손한 얘기죠. 최소한 약간의 지성을 갖고 있었다. 그것보다 상당한 아량. 인간만이 다 한 게 아니라 같이 살아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도 없는 우주와 만나고

0: 싶다는 바람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그런 감정들이 어떻게 계속 대물림되는지 또 그런 대물림에서 벗어나서 나와 또 아이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이제 회복의 과정을 담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육아라는 게 되게 멀리 있는 이론이 아니라 이 책에도 그런 문장이 있거든요. 내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관찰해보면 누군가가 나를 대했던 태도로 내가 아이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 우리 이제 둘 다 아들이니까
1: 네.
0: 이런 느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아버지의 정말 별로인 지점들이 있는데 나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
1: 정말 싫죠.
0: 여기도 그런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갈등의 요소라서 이런 부분을 먼저 짚어보시고 그 6312님과 따님이 함께 이 책 읽어보시고 나면 좀 손주의 육아와 양육에 대해서도 훨씬 열린 태도와 자세로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 뭐 완벽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육아법이라는 거는 또 트렌드가 들 있고 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전에 체크해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이 책을 추천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0: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6312님의 어떤 상황을 제가 깊게 이해하고 드리는 말씀인지는 좀 조심스럽지만
1: 네.
0: 제 최선은 이 책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다른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6312님께는 문화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나에게 딱 맞는 책을 추천받고 싶다. 북스타그랩 태민아이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격, 취미, 직업, MBTI, 관심사, 무엇보다 뭐 지금 상황 보내주시면 저희가 박태근 본부장님과 함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북스타그램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책 선물 받으실 분들 FM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 체크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다음 주에 만나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KBS KBS KBS 난 조정식
3: 조정식의 FM 대행진
2: 눈을 감고
3: 자 조정식의 FM 대행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고요. 저는 내일 한 주의 시작도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자.